이맘때 먹을 수 있는 잘 익은 살구를 한입 베어물면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더위에 지친 입맛을 깨워주는 계절의 선물이죠. 살구는 여름에 만나는 열매지만 그 시작은 봄이에요. 4월 청명 무렵에 살구꽃이 피고 이때 내리는 비를 살구나무를 뜻하는 한자어 행을 넣어서 행화우, 행화우라 부르죠. 이때가 다 지나고 나면 바로 지금 살구가 익어가는 여름이 됩니다.

황금빛으로 익은 살구는 더위를 잊게 해주는 매력적인 과일이죠. 크기는 작아도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콤한 맛은 무더위에 잃었던 식욕을 되살려주는데요. 상큼한 살구 한 입으로 싱그러운 활력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여섯 개로 이루어진 피아노 모음곡인데요. 그 가운데 3번 원곡은 F단조지만 오늘은 첼로 버전 A단조로 보내드렸습니다.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생살구는요, 100g당 약 1.4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체력 소모가 심한 여름에 먹으면 참 좋은 영양 공급원이죠. 뭐 고기나 콩류 섭취가 좀 부담스러운 무더운 날씨에 상큼한 과일도 먹으면서 또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그런 과일입니다. 살구. 작은 과일 하나로도 여름 더위에 지지 말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프랑시스 블랑크의 멜랑콜리 들려드렸습니다.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블랑의 멜랑콜리 곡도 참 매력적이고요. 이 알렉산드르 타로라는 피아니스트가 쓴 책을 읽었는데 참 사유가 깊은 피아니스트더라고요. 연주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싶으면서 책을 읽고 나서 더 제가 한층 반하게 된 그런 연주자예요. 청취자 참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살구 얘기했더니 살구는 조금 지났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7월 뭐 초중까지가 살구고 지금은 자두. 가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513번님. 복숭아 때문에 여름이 좋아요. 들꽃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숭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고요. 약간 물컹물컹까지는 아니지만 누르면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정도의 물복숭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저께도 두 개나 먹었어요. 그래요. 또 수박도 있고 우리가 여름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일들 덕분에 이 계절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죠. 오늘 입추라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입추 맞습니다. 달력으로는 가을의 시작인데 뭐 밖에 온도는 가을은 아직 한참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순간 아침 저녁 바람의 결이 달라지고 해가 조금씩 짧아지는 걸 느끼게 되겠죠. 아직은 뜨거운 입추지만 가을이 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반갑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문경 도련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듣습니다.

루치오 달라이 카루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문경도련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2215번님이 앗, 뭔가 통했다. 아침부터 카루소에 빠졌었는데 하시면서 카루소에 대한 짧은 설명까지 함께 보내고

셨어요.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의 열정적인 사랑과 삶에 관한 루치오 달라가 만들어서 헌정한 곡입니다. 1986년 발표했으나 정작 몇년뒤 1993년 파바로티와 친구들의 실황 음반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900만 장의 앨범이 판매되기에 이릅니다. 엔리오 카루소도 루치오 달라도 파바로티도 이제 세상에 없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이 명곡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뭔가 듣고 싶은 음악을 다른 사람이 신청해 줘서 듣는 것도 라디오의 묘한 묘미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괜찮은 날보다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물론 괜찮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날도 그만큼 많았다. 그러다 보니 힘들다는 세 글자 대신 괜찮다는 말만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됐다. 안 괜찮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늘 괜찮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시간들은 무너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괜찮아지기 위해 지나오던 시간이었더라. 내가 아닌 누군가가 괜찮은 척을 하고 있어도 이상하게 그게 먼저 보였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곤 했다. 괜찮아? 라고. 돌아온 건 괜찮다는 대답이 아니라 오래 참아왔던 침묵과 눈물이었다. 그때 알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괜찮지 않은 마음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힘들어도 괜찮아. 오늘이 버거워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 혼자 다 감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은 들켜도 괜찮아. 괜찮아지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인생 위에 하루하루를 써내려가고 있을 뿐 오늘의 감정이 평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지금의 마음도 결국은 흘러간다. 유독 힘든 하루였다면 최악의 하루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하루였던 것. 눈물이 많았던 하루였다면 무너진 하루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하루였던 것.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던 하루였다면 나약했던 하루가 아니라 용기를 내며 견뎌낸 하루였던 것이다. 괜찮지 않은 건 부족해서도 못나서도 약해서도 아니다.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누구보다 애썼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정말로 괜찮은 날이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오늘도 애썼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대견했다. 이 말들이 오늘의 너에게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도 이 마음을 계속 써내려가려고 한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행복이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위안 가운데 1악장 칸타빌레 보내드렸고요.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들려드렸던 자주, 꽤 자주 듣는 음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하게 마음에 쏙 들어오는 오늘 이 소르의 격려를 듣는데 그랬어요. 정말 5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정말 많이 들었던 곡인데 아 오늘 참 좋네 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여우별의 책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 괜찮다는 말, 참 이 말이 주는 위로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듯이 질문형으로 해도 위로가 되고요. 괜찮아? 또는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위로가 됩니다. 이 괜찮다는 말은 어떻게 말해도 위로가 돼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해주면 좋은 말입니다. 안 괜찮으면 또 어때요?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애썼어, 수고했어,

참 잘했다, 괜찮아 이런 말들과 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물복 좋아한다고 얘기했더니 또 복숭아 취향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네요. 오, 생각보다는 딱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저는 딱복과 물복을 제 애정도를 따진다면 9는 물복, 한 1 정도가 딱복이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물복을 좋아하는데 참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봄비향기님은 저랑 똑같은 물 뚝뚝 흐르는 물복 좋아한다고 해주셨어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뭐 물복과 딱복 아니어도 물냉, 비냉 어떤 게 좋아? 짜장, 짬뽕 어떤 게 더 좋아? 뭐 이런 거 많죠. 우리나라의 음식들 중에는 후라이드야, 양념이야 아니면 짠 과자야, 단 과자야 이런 것도 이것도 사람마다 정말 취향이 반반으로 다르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레지나님 오셨네요. 아주 오래 안 보이셔서 제가 궁금했는데 정원님, 마당님들 생존 신고 드립니다. 병원 창 넘어 보이는 예쁜 집 지붕이 참으로 정겹네요. 요즘은 더더욱 정원님 목소리와 아닥 음악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소식 안 전해주셔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셨군요. 남편분 건강 많이 염려되는데요. 기도해드릴게요. 그래도 음악 들으시면서 힘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신나는 음악으로 우리 기분 좀 전환해볼까요? 독일 민요, 무시덴, 떠나자 이 도시를. 우리에게는 노래는 즐겁다로 아마 더 익숙할 거예요.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신나네요.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 독일 민요예요. 무시된 떠나자 이 도시를. 노래는 즐겁다라고 우리에겐 더 익숙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5183번님이 3년 시그널도 김정원님 목소리도 그대로네요. 퇴직하고 3년을 보내고 이제 라디오를 샀어요. 오늘부터 다시 1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그럼 못 오셨나 봐요. 제 목소리 그대로인가요? 안 늙었나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18번 E-flat 장조입니다. 짧고 소박한 작품이에요. 정말 한 1분 정도 걸리는 작품인데요. 가볍게 움직이는 리듬 속에 또 쇼팽 특유의 우아함과 생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졸탄 코츠 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말 짧죠. 짧은데 참 예쁘죠. 쇼팽의 왈츠 18번 E플랫 장조 졸탄 코치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뭔가 이름 모를 들꽃 하나 보는 느낌이에요. 막 화려하게 눈을 끌지는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쁜 그런 사랑스러운 꽃 한 송이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철이 영희님이요. 매일 사무실에서 도둑 청취만 하다가 오늘은 사무실에 혼자 있어서 당당하게 소리 크게 듣고 있습니다. 처음 글 남기는 김정원님 방송 듣고 일하면 집중력 짱입니다. 글은 처음 남기지만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 전해 오셨습니다. 철이 영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꽃마리님의 신청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입출하니까 신청해봅니다 하면서 보내오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소르의 기타 연주, 기타 음악 들으면서 오늘 왜 이렇게 기타가 좋지 했는데 기타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안영수의 기타 연주로 김민기의 가을 편지 함께 듣죠.

김민기 작곡 가을 편지, 안형수의 기타 연주였고요. 꽃마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날개님이 오늘 지각했는데 쇼팽 왈츠 지나갔나 보네요.

힝 하셨어요.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1분 만에 네, 다시 돌려 들으셔도 좋고요. 그래도 왈츠 기다려주시니까 참 기분 좋네요. 다음 곡은 신청곡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다 들려드릴 수 없어서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아유,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내 음악 안 나온다고 또 서운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듭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데 저도 생각 많이 하면서 저랑 옆에 계신 더구핀이랑 생각 많이 하면서 누가 밉고 좋고가 아니라 아, 이 음악은 오늘 조금 더울 것 같은데 이 음악은 얼마 전에 들었어. 아, 이 음악은 지금 흐름에 좀 안 맞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음악을 고른답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고른 곡은 드렁님의 신청곡이에요.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쾌일번호 183 1악장 듣겠습니다. 드렁님이 안 들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때 제가 신청곡 안 들려주신다 떼써서 정원님 극한 직업 만들어 드린 적 있어서 오늘은 조용히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 이 곡은 지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빌 마리나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교향 번호 18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네빌 마리너가 주연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드렁님의 청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현대!

0: 반대 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하면 하하리.
1: 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화제죠. 아까 들꽃님도 어제 보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어제 또 동일님이 오디세이와 관련된 클래식 음악은 뭐가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적인 노래를 들으면서 바다를 지나는 대목이죠. 드뷔시도 녹턴의 마지막 곡 시렌느에서 신비로운 바다와 그 위로 들려오는 세이렌의 노래를 음악으로 그려냈는데요. 영화의 장면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드뷔시의 녹턴, 3번 바다의 장량 시렌느, 피에르 몽토가 주연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태선 씨 박태준 곡 가을밤, 소프라노 홍혜란의 노래, 그리고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 연주가 함께 했고요. 이 곡은 메밀독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영도님이 와 이런 큰 감동은 처음으로 느껴봅니다 하셨네요. 노래 들으면서 이야, 눈 감고 듣는데 이 목소리면 정말 정신을 잃게 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진짜 쏘!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0: 영어리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0: 영어리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0: 영어리래요. 올여름 찰옥 수술은요. 영월 찰옥 수술해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 수술 사업단.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의 창작극 눈물상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책을 원작으로 눈물이 넘치는 아이, 눈물을 모으고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 어느 순간 울 수 없게 된 할아버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뮤지컬 배우 김승대, 아역 배우 최은영, 국립합창단 베이스 기른배가 출연하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제9회 히겟눙크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윤한결이 지휘하는 세종 솔로이스트가 말러의 가곡 소년의 이상한 불필이,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1번 제리오조, 슈만의 현악사중주 1번의 사막장 아다지오를 들려줍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가운데 아침의 기분 보내드렸습니다. 에사페카 살로네니 주연은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 곡은 달빛 산책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침하니까 또 이 노래로 이어가도 어떨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온 카발로의 아침의 노래 마티나타 이 곡은 봄봄님이 청해 주셨고요.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레온 가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테너 프란치스 가라이자의 노래였고요. 봄봄님의 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도서관 순례라는 제목으로 조병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여름날이지만 8월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아내와 딸아이가 제가 살고 있는 전주집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낸 지 벌써 10년이 되네요. 초등학생 딸아이가 전주에 오면 저희 가족은 도서관 순례를 한답니다. 책의 도시 전주는 도서관 투어를 운영할 만큼 특화된 도서관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음악과 함께 추억이 묻어있는 곳으로 뽑아봤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조병훈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한옥마을 근처에 서학예술마을 도서관이 있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집결지인 서학동에 자리 잡은 예술 특화 도서관이죠. 오래된 카페 겸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카페 같은 분위기고, 신발 벗고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창 너머 야외 정원을 감상하며 음악을 듣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나무 창틀 너머로 담쟁이 잎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고, 창턱에는 작은 그림과 조각들, 창밖 정원 풍경까지 전시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림 같은 도서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주교대 부속국민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종종 가던 학교 앞 동남의원 자리였는데, 이제는 초등학생 딸아이와 자주 찾는 곳이 됐네요.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갈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여행, 지역예술, 미술, 음악, 영화 등 예술에 관한 책은 물론 LP와 CD까지 찾아 들을 수 있는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이곳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이 곡을 신청합니다. 지난 봄 도서관 음악서가에서 CD 플레이어로 정신없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장밋빛 인생 라비앙 로즈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 자주 지나던 동네의 한 공간을 이제는 딸아이와 함께 도서관으로 찾아간다는 게 참 좋네요. 오늘 이런 추천 너무 좋다고 또 스마일 23님도 좋아해 주셨고요. 또 같은 전주 이야기 나온다고 뿜예미님도 좋아하시네요. 또 2662번님은 우와 77년생 고3 중2 초5 3명의 자녀를 키우는 동명의 가장인데 반갑네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충남 당진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동명의 조병훈님 아당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그런 우연이 있군요. 아유, 전주는 참 좋은 곳이에요. 정말 이런 고즈넉한 한옥들도 보고 맛있는 비빔밥, 콩나물국밥도 먹고 또 이런 예쁜 도서관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전주 갔을 때 가봤거든요. 또 어떤 도서관 이야기 나올지 궁금한데요. 조병훈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 펼쳐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도서관은 아중호수 도서관입니다.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통창 너머로 호수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죠. 공간 곳곳에 LP 턴테이블과 CD 플레이어가 있어서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책과 함께 감상하는 LP 음반의 따뜻한 아날로그 선율은 한번 느껴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느낌입니다. 탁 트인 창가 좌석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책을 읽고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음악을 듣는 기분이라니. 도서관이 있는 아중호수는 완벽한 산책 조건을 갖춘 곳이에요. 호수 둘레로 평평하게 잘 정비된 수상 데크길과 조명은 마치 호수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거든요.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엔 조명이 들어오는 밤, 야경을 즐기며 가족들과 걸어볼 만하답니다. 호수 주변 데크길을 따라 걷는 저의 산책길에 음악으로나마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하며 이 음악을 신청합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야, 제가 상상해봤거든요. 이 음악을 귀에 탁 꼽고 그 호수 수상 데크길을 걸으면서, 호수 주변을 걸으면서 호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 아, 큰 창에 호수를 바라보면서 책을 읽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안 가봤는데 아중호수 도서관, 우리 조병우님이 오늘 제대로 전주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가봐야겠다, 안 가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또 전주하니까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스이미님도 아, 전주 중고등학교 나온 저 하면서 반가워하셨고, 조이 엄마님도 고향 이야기가 나오네요. 전주가 고향인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고향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주여고 나오셨거든요. 또 여담인데 제 절친인 그 김동률 씨의 어머니도 전주여고, 저희 어머니랑 또 1년 선후배셔서 또 두 분도 가까우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주는 저에게도 특별한 곳인데, 오늘 이렇게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 전주, 더더군다나 도서관 추천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중호수 도서관은 제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자, 그럼 조병우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보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픈 도서관은 전주 덕진공원 안의 연화정 도서관이에요. 덕진공원 연못 한가운데 한옥으로 지어져서 여름이면 연못을 가득 메우는 연잎과 연꽃이 어우러져 덕진공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에 멋진 사진을 남길 만한 포토존들이 곳곳에 있답니다. 덕진공원은 일제강점기에 뱃놀이 보트를 띄우는 공원으로 만들었다는데, 지금은 페달을 밟는 오리배를 타는 연인들이 많습니다. 저에겐 학창시절 친구들과 배를 타고 나오다가 물에 빠졌던 추억이 있어요. 물이 찍찍 나오는 운동화를 신고 해가 질 때까지 공원에서 놀았던 기억도 나네요. 연화정 도서관은 독서뿐만 아니라 한옥 도서관을 일부러 찾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해요. 책들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도서관답게 한국의 미와 전주의 정체성을 담은 도서들 위로

위주로 비치되어 있고요. 도시의 소음을 배경으로 스마트폰 속 세계와 학원만 오가는 아이에게 책과 어우러진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공간입니다. 연꽃과 어우러진 한옥의 공간에 어울리는 신청곡으로 이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이야, 정말 음악도 아주 찰떡으로 골라주셨네요. 비발디의 사계 겨울 가운데 2악장 라르고를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이 연화정 도서관은 저도 가봤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연못에 연꽃이 가득 있었던 그 연화정 도서관. 오늘 저는 첫 번째, 세 번째 도서관은 제가 가본 곳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아중호수 도서관 하나를 건졌습니다. 이 첫 번째, 세 번째 도서관도 제가 가봤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면 두 번째 소개해 주신 아중호수 도서관도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만약에 세 군데 다 안 가보신 분 계시다면 전주여행 한번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꽃이 가득한 연못 한가운데 있는 한옥도서관도 정말 멋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병호님에게 이 도서관들은 책을 읽는 곳이면서 또 가족이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장소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말 가족으로 사시다가 함께 다 같이 전주에서 모이는 8월이 얼마나 기대되시겠어요. 여름방학이고 또 아빠와 엄마 딸이 함께하는 이 도서관 순례도 정말 이 딸아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이 함께하는 올여름의 도서관 순례도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 이 소개된 이 사건까지도 함께 아름답게 추억으로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또 아름다운 글 남겨주신 조병호님께는 지니더 바틀 화장품 세트 그리고

가고 싶으신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전주하니까 저는 막 먹을 것들 잔뜩 생각나요. 거기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 국밥집 있어요. 웽이네라고. 아, 거기 콩나물 국밥 정말 맛있는데.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핑크 마티니의 Dream a Little Dream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듣죠.

핑크 마티니의 Dream a Little Dream이었습니다. 이 곡의 전주와 후주 앞뒤로 드뷔시의 달빛이 또 샘플링 되었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유경주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항구의 여름 듣습니다. 기돈 크레마의 바이올린, 크레마르타 발티카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0: 이 곡 들을 때마다 정말 곡도 좋고 편곡도 좋고 연주도 좋고 정말 삼위일체입니다. 유경준 님이 청해 주셨고요.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항구의 여름, 기돈 크레머 바이올린 그리고 크레메라타 발티카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중혁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부드럽다는 말, 결이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2490번님 사연인데요. 마흔에 조금은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고 이제야 한숨 돌릴만 해져서 피아노 교습소를 찾았습니다. 볼로도스 터키 행진곡을 도전하는데 너무 어렵고 손가락이 매우 아프지만 피아노를 칠 때마다 설레고 벅찬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고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응원 드리고요. 볼로도스의 터키 행진곡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곡 도전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차근차근히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응원 드립니다. 또 4209번님도 어제 2학기 수강 신청했습니다. 공부는 평소

학생 동반자라는 생각에 편입해서 공부 중인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 거라 여기고 힘들지만 나아갑니다 하셨어요. 아유, 두분다 응원 드리고요.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파가니니의 원곡은 바이올린을 위한 무반주 카프리스죠. 24개. 오늘은 첼로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요요마이 첼로 파트리샤 젠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이 입추인 거? 분명 절기는 두둥 가을 개봉이라고 하는데 웬걸요? 가을 본편이 상영하려면 아직 멀고 먼 기분이죠? 입추인 오늘은 그저 예고편? 아니 그나마 1차 티저 예고편 식으로 가을 느낌 아주 살짝만 느끼게 해줘도 좋으련만 야속하게도 수은주는 한여름 더위에 절정을 찍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그늘 앱이 화제죠. 보행자가 폭염에 최대한 덜 노출될 수 있게 그늘진 길을 찾아주는 앱인데요. 한 대학생이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다고 하죠. 극한 더위에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참으로 시원한 소식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말이라도 조금 더 예쁘게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지던 가을도 개봉박두 소식을 알려올 거예요. 어서오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도 그늘막 활짝 펴놓았습니다.

0: 제목만 들어도 시원하네요. 오늘 최강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가을의 전설, 더 러드로스였습니다. 오늘의 입추 실한가요? 묻고 싶은 심정이죠? 그동안 뭐 입추에도 덥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가을에 대한 기대 한 자락은 품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쵸? 그래도 우리 그네끼를 찾아주는 마음처럼 정말 딱 그 마음처럼 서로 잘 다독이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더위도 이길만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참 그래도 오늘 지나면 내일은 좀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봅니다. 네, 제발요. 네, 아 간단한 에피소드 저 소개하면은 그 약간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나 모르겠는데 어저께 저 클로저팀 연극팀이 극장을 이제 다음에 9월달에 서울 극장을 한번 이제 답사를 갔단 말이에요. 끝나고서 이제 누가 밥 안 사주시나 그래서 오만석 배우님이 밥을 사주셨고 누가 커피 안 사주나 했는데 홍정현 그 배우님이 본인이 그 팬인지 누구한테 선물 받은 40잔 음료 쿠폰이 있다고 그거를 쏜 거예요. 그랬는데 한 잔 이렇게 다 눌렀는데 마지막에 400원이 남았는데 그걸 카드 결제를 하는 순간 초기화가 된 거죠. 이 더운 날. 다들 더워서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엄청 빵 터지면서 또 이렇게 서로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막 장난치고 하니까 그 더위도 또 에피소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나 혼자 그거 만약에 사오면서 그거 눌렀으면 짜증나고 나 어떡하냐 자책하면 더 더웠을 텐데 서로 괜찮다. 웃어주고 이런 것들도 더위를 식히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 한번 보태봅니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나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여름휴가 떠나는 분들 계신가요? 어디로 가세요? 주말에 영화 데이트 약속은요? 다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유쾌한 피아노 곡이었죠.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 콤비의 유쾌한 사기극 스팅 중에서 디 엔터테이너. 앞서 들은 곡은 영화 픽 토이스토어 워킹 피아노였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세요?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는데 픽 영화 기억하세요? 아, 이거는 다시 리메이크 해도 힐링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면 모르시는 분들은 속은 아이인데 몸만 어른으로 자란 조니가 이제 톰 행크스 분이에요. 장난감 가게 갔다가 워킹 피아노 장난감을 보고, 그러니까 다 큰 청년이 두 발로 이제 아이처럼 피아노 연주를 두 발로 하는 그런 씬이거든요. 천진난만한 톰 행크스 모습이 정말 너무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어느 날 일어났는데 내 나이보다 훅 들어있으면, 아니면 아주 아이가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재미있는 상상을 담은 영화였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경험해보고 싶나요?

저는 훅 나이 들어있는 모습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어떤 기분일까? 정말로. 요새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 나이 때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는 게 또 나름 참 감사하고 되게 뭐 애틋하달까? 오묘하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초등학생 때 피아노로 치던 곡이에요. 짧은 손가락으로 낑낑대며 치던 그 시절의 기특한 저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프랑지파니님. 오지은님. 오 좋다. 참 아끼는 이 시간. 지은님 반갑습니다. 아 가수 오지은님은 아니시고요. 네. 청취자 오지은님. 꽁실꽁실님. 강희님 어젯밤에 제 방송 듣고 너무 좋아서 오늘은 본방 시간에 찾아왔어요. 선곡 너무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 우리 새벽에 재방송하죠. 1시에서 2시. 아비가일님. 하이 강디. 카페 와서 시원하게 듣고 있어요. 밀린 일기도 쓰고 책도 보고 교육도 듣고 기타 등등 하셨네요. 네. 오 8583님 오늘 아이들이랑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보러 왔어요. 영화 시작 전에 후다닥 문자 보내요. 아 그럼 시작 직전에요? 많이 슬프다고 하는데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또 후기도 기대되는데요. 청주 레인보우 아줌마님 신청곡 바다가 보고파서 해운대 바닷가를 생각하며 이 곡 듣고파요 하셨는데요. 아 인생은 아름다워. 아 전 요즘 같은 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듣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 류승룡 부산에 가면.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었나. 오, 네, 오, 웅장하네요. 이 곡은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중에서 흰의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사랑의 하츄핑 음악들이 유난히 좋잖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귀엽죠? 네, 아, 너무 귀여워요, 뭔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웅장한 그런 스토리. 근데 사랑은 뭐 정말로 소중하고 너무나 위대한 거니까요. 그 음악이 나오는 중간에 게시판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글들도 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이렇게 웅장한 곡이 나가는데. 네. 오늘의 선곡은 대태로 잔잔하니 듣다 보면 숨도 심장박동도 천천히. 이 안정감이 더위를 쫓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비0702님. 네. 또 아까 여수밤바다 나갔죠? 네. 다시 벚꽃 중에서. 다시 벚꽃은 가수 장범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이거 나갈 때는 캬, 여수밤바다가 빠지면 섭섭하긴 해. 이러고. 축복동행님은 바다 아지트 끼고 살면 참 좋긴 하겠다. 네, 사랑창가 나가고 있을 때 다 올라간 이야기들입니다. 바다는 동해바다가 좋아요. 헤헤. 농단검님. 네, 아까 네, 뭐 재미있는 얘기들 많아요. 여기 또 게시판만 해도 세상이 있거든요. 네, 세계관이. 여기 게시판에 오셔서 노셔도 친구들 많이 사귀고 좋으실걸요? 네. 타협금지님, 체험 끝나고 오산 내려갑니다. 친구한테 오토바이 가르쳐주러 내려갑니다. 오, 이 더위에 내려가서 친구를 위해 오토바이를 가르쳐주신다고요? 부디 싸우지 마시고 가르쳐주시고, 너무 덥지 않게 살살 가르쳐주시고, 맛있는 빙수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님, 라디오는 다시 듣기 안 되나요? 7042님, 어제 30분만 듣고 못 들어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들으려고 했는데, 네, 어플, 홈페이지, 유튜브 다 가봐도 못 찾겠어요. 거기까지 다 가보신 거예요? 듣고 싶으셨어요? 우리 방송은 레인보우로 들으시면서 이따가 들으시려고 하실 때는 녹음 버튼 누르시면 또 저장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새벽에 재방송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에서 2시 사이, 그때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연 하나가 왔어요. 7679님, 강디, 양양에는 장애인 해변 있는 거 아세요? 그 옆에는 멍비치도 같이 있어요. 오늘은 장애인 해변으로 휴가 가요. 아들아이가 중증 장애인이라 다른 해변은 가기 어렵거든요. 여기 늘 바닷가까지 휠체어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족탕 준비해줘서 씻는 것도 편하거든요. 내일은 바닷가 사진 올려볼게요 하셨어요. 아, 너무 좋은 사연 감사드려요. 이게 이렇게 같이 함께 돌보고 해줘야 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애초에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약간 네, 마음의 소망 한 줄기 품어보시고 갈 계획을 찬찬히 세워보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또 1156님도 다음 주 남자친구랑 강아지랑 애견 펜션 놀러 가신다고, 25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갑니다. 내 나이 반백살이에요 하셨습니다. 반백살이어도 50살 아니에요? 네. 반백살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쵸? 네. 삶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나이죠. 참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7679님 신청곡 아마겟돈 중에서 에어로스미스 I don't want to miss a thing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막입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 알려드릴게요. 리베송 감독의 드라큘라, 러브테일 시사회 초대합니다.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 판타지 로맨스래요. 시사회 날짜는 13일 목요일 저녁 용산 CG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드라큘라,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어떻게 노래 한곡더 들으시겠어요? 네. 네. 8521님 신청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못 찾는 가운데. 네. 거기 떴습니다. 선제업고 티어 중에서 이클리스의 소나기 먼저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0: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오늘 끝곡인데요. 팅거 테일러 솔저 스파이 중에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라메르이고요. 아까 그 선저거티어 곡 신청해 주신 분은 5399님이시네요. 네, 너무도 덥고 힘든데 다들 기운 내자고요. 곰방 선선한 가을이 오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곡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Oui, merci. Avant de finir.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3: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창들이랑 여행 간다면서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신이 난 50대 엄마를 보고 20대 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1: 엄마, 찌청은 좀 아니지. 아, 뭔가 어색해, 이상해. 그냥 무난하게 티셔츠나 맞춰 입지. 그 말에 가만히 있을 엄마가 아니죠. 나 한창 말 안 듣고 노는 거 좋아할 50대거든. 나 오늘 건드리지 마.
0: 인생의 사춘기가 어디 10대 시절에만 있겠어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름의 사춘기는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을 걸쳐 성숙해지고 있는 중이니까 가끔은 좀 철없이 즐거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1: 어이, 딸, 찌청 그거. 야, 내가 너보다 훨씬 먼저 입었거든?

0: 마마무 힙. 엄마가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찌청을 입겠다고. 맞아요. 50대 오춘기 이병희님. 사실 뭐 오춘기가 아니라 갱년기. 하지만은 2986님 엄마한테 그거 입지 말라 하며 하면 더 입으려고 해요.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니까요. 엄마가 뭘 입던 내버려 둬요. 그래도 청바지 이런 거 입으면 엄마가 좀 불편하더라도 멋을 내겠다는 어떤 그런 건데 막 너무 이제 꽃이 막 만발한 옷을 막 입으시고 물론 그것도 이제 이쁠 수지만 어쨌든 청을 입는다는 건 젊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리고 엄마들 찌청은 소름 돋게 찢어졌는데 그 안에 다 덧대 있다? 왜 입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엄마들 찌청이 완전히 찢어진 거 봤어? 그 안에 다 덧대져 있는 찌청이야. 그래서 왜 입지? 그러니까 내버려 둬요. 우리는 우리나 잘 입으며 다닙시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송실력자 숭 쏴 송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수지, 백현, 드림, 서현진, 유승우, 사랑이 뭔데? 오늘 입추라고 그냥 너무 더우니까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 입추이다, 입추, 입추, 입추, 입추. 그래요. 절기는 왔으니까 가을 당연히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덥다는 거. 너무나 더워서 누가 말해도 막 짜증이 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딱 싫거든요. 말 안 듣는 50대입니다. 고향에 있는 순댓국집으로 이열치열 몸보시 왔는데 식당이 열만 크게 들어놓으셨네요. 사장님 순댓국 너무 맛있어요. 8686님. 그러니까 오히려 더울 때 뜨거운 거 먹어야지 밖에 나왔을 때 어 시원하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른들이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어 시원하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확 풀린다고. 오히려 몸속에 쌓였던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확 배출이 되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0202님. 아유 참. 하루하루 물놀이에 도파민 터지는 아들딸 데리고 또 연속 10일 어린이 공원 물놀이터에 나왔어요. 야, 너무 더워서 우리 가족 말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게 나도 지금 어휴 어떻게 잡았는데 애 둘밖에 없냐. 원래 여기 애들이 더 많은데. 아 오늘도 어제 물놀이 전세 낸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실 여기 아무리 물이 있어도 얕기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때는 물이 굉장히 뜨뜻하다고요. 그래서 물놀이를 해도 시원하지가 않은데 이 집 아이들 보통 내기가 아니고 진짜 올 여름 껍데기 벗겨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우리 어릴 땐 진짜 무조건 껍데기 벗겨졌는데 피부가 그렇게 한 번씩 벗겨져야 이뻐져. 우리네 아버지들 생각해봐요. 여름 휴가 한번 다녀오시면 그때 뭐 저기 뭐야 저 뭐 선크림 이런 게 어디가 있어. 등 껍데기 다 벗겨져서 시뻘게 가지고 껍데기 군데군데 벗겨지면 엄마가 그냥 감자 갈아가지고 그냥 등짝에다 닦아 왔다가 왔다가 이러고 그러면 다음날 껍데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 피부가 마음에 안 드세요? 네, 그렇다면 땡볕에 나가보아요. 껍데기 한번 벗겨지는 거 어때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가을이 올 겁니다. 7139님이 신청하신 REF 가을의 기억 HOT 캔디.

백예린,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치즈 마들렌 러브 809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9407님, 온 가족 다 같이 여름휴가 가는 중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수영님의 껍데기 얘기를 들으니 껍데기 냉면, 껍데기에 냉면 먹고 싶... 아, 그래서 껍데기라고 하면 안 되고 깝데기라고 해야 이제 맞죠. 먹는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까대기 벗겨지도록 논다고. 올여름엔 천연 박피로 피부 건강? 아, 건강은 아니야. 피부 미용도 안 되는데 그거. 그냥 피부 박피 도전? 꼭 감자나 오이팩을 준비하세요. 장구리님, 날씨가 더워서 밥맛은 없고 과일만 당겨요. 근데 알죠? 그게 더 많이 많이 살찐다는 거. 당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밥도 많이 먹으면 당이잖아요, 다. 뭐 나 과일밖에 안 먹었어. 나 밥 하나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살찌지? 그거는 바보 같은 말이에요. 예. 준성님. 이번 주 열만 놓쳐서 그런데 이번에도 열만과 수영 DJ 청취율 1등 당연히 하셨죠? 아, 어떡해. 어제 못 들었구나. 어저께 귀 열고는 못 들어주는 방송을 했는데 꺼들어게 정말 끝판왕을 2시간 내내 했는데 당연히 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조금 앞섰다. 확실하게. 더너츠 사랑의 바보 3243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K-윌 가슴이 뛴다. 마끼아또 샤추가 해서 먹으면 진짜 큰일 나요. 쓰러져. 초6 둘째가 신청하셨네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광고 전에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1405님의 신청곡 들었고요. 이기찬의 감기 5017님이 신청하셨어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0: 뷰티 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5: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5: 홈픽.
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5: 홈픽.
3: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이 곧 겪게 될 그리움, 하얀 그리움, 김민종 911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2부 여러분 0.001초도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나 소중한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셀럽5의 셀럽5 지인이님이 신청해 주셨고 이정현의 바꿔 2078님이 신청해 주셨고 자자 버스 안에서 박수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비몽사몽이었는데 잠이 확 깹니다. 수영씨 고마워요. 8517님 이 시간은 더욱더 피디님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 댄스 파티 이것 때문에 피디님이 매일 매일 정말 피고름이 나도록 머리를 쥐어짜고 가슴을 쥐어짜서 이 시간을 맹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곡의 그

오사공 PD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제가 휴가 좀 떠날라 그래요. 좀 갈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도 이제 휴가를 떠나려고 해요. 셀러파이프를 신청하신 진희님, 퇴직 후 손자를 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휴가를 줘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출연이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게. 너무 매일이 쳇바퀴처럼 하다가 딱 쉬게 되니까 그냥 음악으로 기분 전환 중이에요. 제가 커피 드릴 테니까 커피 드시고 음악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 생각해보세요. 뭐 하나라도 기억에 남을 거 하나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내바라기님, 휴가 끝나고 첫 출근하는데 몸이 내 몸이 아니네요. 정신 차리려고 커피 진하게 한잔 마시고 오후 작업 들어갑니다. 내일 커피는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동경님, 나도 데려가는 뭐예요? 에? 나랑 알아요? 다들 이제 가지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는 좀 2주 정도 길게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빈자리를 채워줄 저의 뭐라 그럴까? 보조 가수들. 보조 가수들을 좀 불러봤어요. 영원한 나의 보조 가수 우리 별. 왜 모르니 준비해 놨고요. 또 영원한 나의 보조 그룹 스위스로 영우 씨랑 송우진 씨랑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총 세 명이 해보려고 한대는데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이제 제가 지켜볼 거니까 별 왜 모르니 스위스로 사랑해.

0: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태연 위켄드 들을 동안 우리 2986님이 황장군 사진과 함께 기다릴게요 언니. 커피 먹어야겠네. 그렇지. 그렇게 무릎 딱 꿇고 기다리라 말이야. 아리님이 아까 그 수영씨 휴가 간다니까 나도 데려가 하는 그 사연 닉네임 동경? 동경. 우리 남편 같은데. 남편이니?
1: 맞나봐요.
0: 큰일 났다 오늘 이제. 어딜 따라간다는 거야 이 인간아. 어? 우리 나 챙겨.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커피 두 잔을 보내드리고요. 아리님, 안 데려가요. 어딜 데려가요. 내가 어딜 가는 줄 알고 따라올라 그래? 응? 다들 뭐 어디 가냐고. 알 거 없어, 알 거 없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곳에 저는 있을 예정이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나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깜짝 놀랄만한 곳에 2주 동안 있을 거니까 항시 조심해요. 뒤통수 항시 조심하고 내가 이러고 쳐다볼 수 있으니까. 1647님, 오늘 우리 아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라디오에 생일 축하 사연 소개되는 게 엄청 부러웠는지 선물로 사연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8월 7일 오늘 11살이 된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막둥이 세영이 생일을 수영님의 달콤상콤한 목소리로 크게 축하해주세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자라고 있는 세영이의 모든 날을 응원한다. 새로 시작한 야구도 즐겁게 하면서 첫 시합 준비 잘해보자. 우리 세영 친구 아이스크림 콘 선물해 드릴게요. 11살 된 건 너무너무 축하해요. 3328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면서 육아 휴직 중인 45살 아빠. 아니지? 봉규는 아니지? 1학년이지? 출근 대신 등교 전쟁을 치른 요즘 제 하루는 아빠 양말 어딨어? 아빠 내일 준비물 뭐야? 회사에서는 회의실을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학원과 문구점을 뛰어다니는 게 일상이네요. 아빠가 집에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주면 피곤했던 하루가 순삭. 전국의 육아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더위를 이겨내며 파이팅. 여기도 아이스크림 콘 선물하도록 할게요. 버터플라이 러브홀릭스의 노래. 우리 3328님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가 봐요. 육아하다가. 6661님의 신청곡 이수영 라라라.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아 주말까지 제가 진행을 하니까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주말 저기니까 저기하고 2주간 제가 정말 즐거운 모습으로 반짝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수영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반짝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신해철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듣고요. 전 내일 녹음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입추가 먼저 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려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입추와 말복이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동준의 FM팝스는 앞뒤로 가요를 트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오직 외국 음악으로만 2시간을 채워드리는 한동준의 FM팝스는 입추인 오늘도 가을처럼 시원한 노래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켜드립니다.

0: 2026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농준의 FM팝스 첫 곡은 텔레폰. 시에나 에스턴의 노래 FM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여기 6256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어요. 눈이 서리가 있는 이게 작년 3월 18일 갑자기 추워진 봄날 치악산 캠핑장 사진이라고요. 그때 그 날씨가 그립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추울 때의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조금이나마 더위를 좀 누그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복토리님이 오늘 입출하는데 무지 덥네요. 바깥 못 나가고 있어요. 8439번으로도 역시 무더위에 잘 듣고 있습니다. 8450번으로 너무너무 더워요. 외근 업무 중인데 녹아내리네요. 시원한 팝 들으면서 기분이라도 내보렵니다. 그러니까요. 저 FM 팝스 들으시면은 더위가 조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좋은 노래들, 귀에 익은 노래들, 그런 노래들 듣고 있으면은 시원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초의 법칙님이 신청하려고 했던 곡이에요. 시원하고 청량한 목소리 시에나 에스턴. 와, 통했네요. 그러셨어요. 통하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여러분과 텔레파시를 나누면서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음악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팟 베르타의 Fire and Ice 그리고 릭 스프링필드의 Jesse's Girl, Journey의 Any Way You Want It, Loverboy의 Hot Girls in Love까지 시원한 락 음악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변정규 씨가 Jesse's Girl을 신청을 해주셨네요. 3907번으로 FM 팝스 들으면서 운동하는 거 인증샷 보냅니다. 그러셨어요. 오, 산에서 지금 뭐 뛰시나 등산하시나. 아 근데 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여튼 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한 운동은 예, 이제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085번으로 강릉에서 2박 3일 휴가 잘 보내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인제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아들도 보고 싶고 벌써 푸른 바다가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1022번으로 또 하늘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구름이 너무 이뻐요. 기차 카페로 피서 왔어요. 좋습니다. 뚱님님은 또 가족과 함께 경남 남해 보리암 다녀왔어요. 태조 이성계가 기도했다던 보리암 다녀오셨다고요. 그리고 동경님은 예전에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너를 사랑해 부르시는 영상 유튜브에서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젊은 시절 동주님은 동글동글 훈남이시던데요. 지금도 미남이신가요? 제가 미남은 아니죠, 솔직히. 저는 그냥 아주 제 얼굴을 뭐 TV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잘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평범한 얼굴이기 때문에요. 그냥 옆집 아저씨죠, 뭐. 자, 노래. 두 곡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안네바다의 Dance Motivar. 이 노래는 김동규 씨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로 개사해서 불렀죠. 원래는 봄 노래입니다.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뭐 그런 식의 어떤 제목인데 Dance Motivar. 안네바다의 목소리를 듣고요.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목소리로 Thank You for the Music 두 곡 듣겠습니다.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며칠 전에 친구 인배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카페 클래식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잔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네요. 시간 되시면 한잔 하시죠. 그 짧은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친구 인배가 28년 하고도 6개월 동안 지켜온 카페였거든요. 인배와 저는 숭실고등학교 52회 동창입니다.

저희가 친구들과 강원도 주문진으로 놀러 갔을 때 제가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릴 때 인배가 제일 먼저 달려와 저를 구해줬는데요. 저의 우정은 그날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친구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카페였습니다. 인배는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웠고 어느새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카페 클래식에는 수많은 청춘들의 이야기가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을 시작하는 학생도 있었고 이별의 눈물을 훔치는 학생도 있었죠. 취업을 앞두고 한숨 쉬는 청년도 있었으며 결혼한 뒤에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을 자주 갔지만 인배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커피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과일이나 작은 간식을 사들고 갔죠. 지난해 인배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가족들이 이제 쉬라고 권유해서 카페와 이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카페에 가서 제가 직접 쓴 헌시 고맙소를 액자에 담아서 인배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말보다 깊은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서 나오는데 친구 내외가 저를 부르더니 곱게 담근 매실 진액과 정성껏 달인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순간 반세기 전에 주문진 바다가 떠올랐죠. 젊었을 때 거센 파도 속에서 제 손을 잡아준 친구가 인생의 황혼에서는 따뜻한 매실액과 생강차를 제 손에 쥐어주었으니까요. 인배가 저에게 내민 손은 반세기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을 내려놓는다는 건 시원함과 시원함보다 서운함이 먼저 찾아오는 일이겠지만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친구 인배가 손님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손을 맞잡고 손주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행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마이클 부블레의 목소리로 You've got a friend in me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에서 전원균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좋은 친구분이시네요. 아무튼 대단한 우정이고요. 수경님이 임배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랫동안 제 시간에 문 열고 사업장 지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의 따뜻한 우정 늘 함께하길. 샤넬님도 아우 글을 너무 잘 쓰시네요. 두 분 우정 영원하길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코스모스님이 인베님이 운영하셨던 카페 보지 않아도 어떤 카페인지 알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아지트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셨습니다. 만수터님이 성적보다 진정한 명문으로서 숭실의 좋은 전통만큼이나 오랜 아주 좋은 우정이군요. 변치 말고 이어나가시길 그러셨습니다. 던진 도너스님이 숭실구가 숭실대 근처라고 착각하시는데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숭실 아까 숭실고등학교 52회 동창이라고 그러셨어요. 멋진 우정 계속해서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원균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텝 중에 소승근 작가라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데 그 인배 씨가 만약에 소 씨면은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 왜냐면 대신은 없으니까. 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 록세트의 Joyride.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사라 맥클라클란의 목소리로 블랙버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파파 Don't Preach. 마돈나의 노래로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379번으로 여기는 일본 나고야입니다. 마음이 잘 맞는 좋은 친구들과 여행 중에 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좋은 방송 들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행복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네. 행복이 뭐 대단한 건 아닌가요? 네.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거. 그리고 뭐 꼭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최고죠. 근데 여행 가면은 그 예전에도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행 가보면은 대강 그 친구의 습성이 나오죠. 네, 성격이. 평소에는 그냥 잘 몰랐던 그런 면이 딱 보인단 말이죠. 라미님은 지금 독일이에요. 프랑크푸르트의 아침은 25도로 다소 쌀쌀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동영, 민경, 연우의 독일 생활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야, 독일에서 보내주신 프랑크푸르트에서. 퍼플 오드리님은 저는 이제 혼여행 고려 중입니다. 근교부터 도전할까 해요. 혼여행이라는 건 혼자 여행한다는 얘기죠. 그 가끔 혼자 여행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여행을 혼자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이 많이 커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차비가 없기도 했지만은 맨 걸어 다녔거든요 혼자서 걸어 다니면서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제가 살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783번으로 인천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 미터도 안 누르고 손님 목적지 도착했네요. 더워서인지 나이 때문인지 아무거나 신나는 곡 부탁드립니다. 가끔 근데 손님이 그 보면은 택시 미터 안 누른 거 보셨을 텐데 얘기를 안 하셨나 보네. 에이, 얘기해 주셨어야지. 자, 헤이 미스터 DJ 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인의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명오리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명오리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White Snake의 Here I Go Again, Heart의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두파리님이 와 웬일로 화이트 스네이크 노래를 다 틀어주시네요. 혹시 더위 때문에 분위기 전환인가요? 자주 화이트 스네이크의 이거 Here I Go Again은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는 노래예요. 2772번으로 손주들과 민모로 해수욕장 가는 길인데 차가 너무 밀리네요. 민모로 해수욕장은 저 강화도 쪽, 그 강화도에서 지금 다리가 생겨갖고 그 성모도 쪽에 있을 거예요. 멀죠. 그리고 그 강화도 들어가면은 덜 밀리는데 그 김포에서 이제 강화도 넘어갈 때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하고 거기는 밀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냥 FM 팝스 들으시면서 여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거기 성모도에 다리가

생겨가지고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7934번으로 내일부터 하계 휴가입니다. 어디 갈까 무얼 할까 고민 중 그러셨어요. 미리 저 준비를 하셨어야 돼. 이쁜이님이 23번 버스 탔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리네요. 반갑습니다 그러셨어요. 야. 자 그리고 5299번으로 일본에서 사는 저희 딸 내일 돌아가는데 열흘 동안 저랑 매일 FM팝스 청취했고 돌아가서는 레인보우로 듣는다고 꼭 말해달라네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일본에서까지 이렇게 또. 아까 여행 가신 분 아까 일본에서 문자 왔었는데.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나나 위너의 Conquest of Paradise. 반젤리스의 음악에 가사를 붙였죠. 나나 무스크리의 Why Worry. 이 노래는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노래에도 나나 무스크리가 멋지게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Atomic Kitten의 See Ya, 18th의 Upside Down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햇살 가득한 날님이 아이 방학으로 일을 하지 못해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듣는데 이게 웬 선물 같은 노래인가요? 감사해요. 지금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것들. 그렇죠. 대부분의 걱정은 사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차피 안 될 일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라도 좀 편해야죠. 홍1974님은 새로 시작한 일 마치고 집으로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인천 마을버스 579번 버스에서 FM 팝스가 들리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7557번으로 저도 해외에 와서 문자 보내네요. 남들처럼 딸이 시애틀 살아서 왔어요. 한국은 덥다는데 여긴 아침 18도 낮 기온 30도. 올여름 처음이라는데 폭염경보 내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파란 하늘이구만. 이게 좀 산불이 났어요 또 시애틀에. 어이구. 하여튼 여기서도 애청자 저녁 먹고 한가한 시간에 들을 수 있어요. 참고로 여긴 밤 11시입니다 그러셨어요. 11시 지금 넘었겠네요. 해외에서 저 가끔 보내주세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Dan Fogelberg의 Sing You Again 그리고 Neil Diamond의 Love on the Rocks.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 필 다림티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용섭반담님이 양산 쓰시고 선크림 바르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죠? 저는 얼굴에 뭐를 바른 적이 없어요. 뭐 바르면 너무 싫더라고요. 번들번들거리고 그래가지고. 자, 오늘 끝곡은 Electric Light Orchestra의 노래입니다. Midnight Blu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이런 말에는 힘든 순간이지만 잘 넘기면 좋은 날이 온다는 희망이 담겨 있죠. 이번 주 폭염이 고비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래서 고비라는 그 말이 오히려 반갑더라고요. 이 폭염도 이번 고비만 넘기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아직은 더울 날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고비 하나 넘겼다 싶으면 마음은 좀 가벼워지잖아요. 자, 웃으면서 같이 고비를 넘겨보자고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김민규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야, 오늘 입추를 맞이했는데 덥죠. 한웅수 씨도 입추 더위 어마무시합니다. 예, 계속 더웠지만 유난히 어제부터인가 더 많이 더운 이런 느낌. 유미경 씨, 그래도 입추가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아침에는 선선한 바람이 잠시 불더라고요. 물론 얼른 꼬랑지를 내렸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아, 잠깐이라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었던 아침이 있었군요. 제가 좀 늦잠을 자서 그걸 놓쳤네. 자, 그래요. 우리 고비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왠지 이번 주 폭염이 고비. 살짝 그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3: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4: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4: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4: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3: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김지연 찬바람이 불면, 이준호 씨 그리고 정유경 씨의 꿈 두 곡이었습니다. 참문숙 씨가 내일부터 기온이 약간 내려가긴 하네요. 아 그래요? 아 그냥 얘기만 들어도 반갑네요.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시장이 텅 비었어요 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바깥에 이렇게 다니기에는 좀 힘겨운 날씨이긴 합니다. 차문숙 씨도 더위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씨,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데요. 저도 목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보조기까지 착용하고 다니니까 정말 더워요. 맞습니다. 이 목, 겨울에 목도리만 해도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 목이 시원하면 또 시원해지고 따뜻하면 따뜻해지고 이런 건데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자, 이상락 씨도 그리고 아버님도 빨리 건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오늘 역시 덥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그냥 지금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니까. 입추 기념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드리고 싶어서 급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가요 속으로의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시원한 냉커피 쿠폰 쏩니다. 아메리카노 보다 왠지 그 냉커피 어감이 좋잖아요. 냉커피 쿠폰 쏩니다.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 돼요. 신청곡도 함께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586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재성 그 집 앞

심신 오직 하나뿐인 그대 694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속보가 떴는데 입추에 서울 40도, 오늘 노원구 쪽이 40.2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40도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말이 됩니까? 와, 다른 나라에서 이런 뉴스를 보면 와 어떡하냐 저기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네요. 생각할수록 좀 희한하기도 하고. 이야, 이명애 씨, 도서관으로 피서 왔는데 다들 같은 생각인지 자리가 없어요. 아유, 흥에 겨워서 어깨춤은 자꾸 올라가네요. 도서관에서요? 그 혹시라도 막 따라 부르진 마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름, 나이, 그리고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현숙 씨의 노래예요. 그날.

체리필터 낭만 고양이였습니다. 2609번으로 신청하셨고요. 0157번으로 정해주신 임지훈 씨의 사랑의 썰물도 감상하셨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입추 기념으로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시원한 냉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이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다 드리고 싶죠.

그렇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4171번 50대 나이에 폐업 후 낙심하면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작년에 소방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올 초에 취업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실수도 많았는데 8개월 만에 지금은 170여 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응? 새롭게 펼쳐진 그 제2의 인생의 그림. 그림의 색깔이 아주 화려합니다. 4171님. 박재근 씨는 매일 공장에서 일하며 듣기만 하다가 휴가를 맞아서 강원도 용화산 자연휴양림 계곡에 발 담그고 시원하게 듣고 있습니다. 계곡물이 아주 차죠? 시원한 곳에 계시네요. 박재근 씨였습니다. 그리고 5378번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고 어제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어요. 뭔지 조금 한가해진 기분이에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네, 목표한 곳에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뭘 해도 다 괜찮은 곳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소개되신 세 분께 역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주 그냥 진한 목소리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장사익 씨의 목소리예요. 동백 아가씨 001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0: 1544-7575.
1: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정미조 씨의 개여울이었어요.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사장님 휴가 가셔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회사 출근합니다.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들으며 근무하니까 참 좋으네요. 8395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사장님이 계시면은 조금 불편한 것도 없지 않죠. 며칠간의 사장님의 휴가인지 모르겠지만 즐기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456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저 집에 가고 싶은가 봐요. 일부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너무 더워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이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이정석 씨의 노래죠. 첫눈이 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첫눈이 온다고요. 아, 이런 날을 기다려 봅니다.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승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어요. 자, 공연 소식이 있는데요. 송창식 씨의 공연입니다. 기타리스트 함춘호 밴드 그리고 유리상자 안예은 씨와 함께하는 낭만의 무대 준비하고 있네요. 9월 5일 토요일 6시에요.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열리고요. 송창식 씨의 그야말로 명곡들로만 채워질 송창식 콘서트 원하시는 분들 앞에 공연이라고 먼저 적어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두 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문병호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전계동 씨 그리고 김덕자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분들은 1999년 부산 부암동 현대자동차 대리점 3층에 있는 엔젤 유통에서 일했던 전계동 김덕자 씨입니다. 당시에 저는 아무 자본도 없이 젊은 열정만으로 어렵게 잡화 유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분은 저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는데요. 두 분께서 여기저기 여러분들께 홍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그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요, 두 분께 감사하고 고마웠다고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가끔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거나 부산에 가게 되면 전계동 씨, 김덕자 씨 두 분이 많이 생각나곤 합니다. 다시 만나서 손잡고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안상수 씨의 영원히 내게 함께했습니다. 1999년 부산 부암동 현대자동차 대리점 3층에 있는 엔젤 유통에서 일을 하셨던 전계동 씨 그리고 김덕자 씨,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셨던 문병호 씨가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문병호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5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죠. 9970번, 형님 음악이 좋은데 왜 자꾸 눈물이 나죠? 그 시절이 그리운가 봅니다. 그 시절, 그 친구, 부모님 다 생각나네요. 9970님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 추억이 떠오른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특히 가요 속으로 해서 잊혀졌던 노래가 갑자기 확 나의 귀를 파고들면서 이 추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는 뭐 그냥 즐거운 생각만 하시면서 좋았던 추억들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때 들었던 노래와 함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신청하신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김범룡, 그 순간, 그 순간.

노사연 사랑 강수인 씨가 35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큰아들이 전화했는데요. 아빠 밥은 꼭 챙겨드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만 더 안쓰럽게 여기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엄마는 워낙 다 잘하시니까 아빠가 좀 그런 걸 잘 못 챙기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삐치지 마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 전에 들었던 노래 김완선 오늘 밤이었고요. 2251번 동물병원에서 일하는데요. 며칠 전 더위 먹은 강아지를 치료했습니다. 보호자분도 자책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다행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와, 사람만 힘든 게 아니죠. 동물들도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들죠. 이 강아지들 한낮에 아스팔트 길 다니면 발바닥에도 화상을 입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가 바로 땅에 이렇게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니 얘네들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동물들도 더위 안 먹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05번 퇴근 후에 지인들과 영화관으로 피서 갑니다. 아주 좋은 계획 하셨네요. 요즘은 극장이 리클라이너 의자로 편하게 누워서 감상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가요 속으로 들으며 일 잘 마무리하고 주말권 휴식 들어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극장이 편하게 더 편하게 영화 감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잘 다녀오세요. 요즘 뭐 재밌는 영화들이 몇 편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보고 싶네요. 권민정 씨, 이혜순 씨, 0586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안치환 귀뚜라미.

민혜경 씨의 노래 그대 모습은 장미, 오상원 씨가 신청하셨고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함께했습니다. 김은실 씨가 지난 일요일 무주에 갔었는데 반딧불을 못 보고 와서 섭섭했어요. 반딧불 노래로 위로를 받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아름다운 광경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9045번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나그네처럼 훌쩍 떠나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노래로라도 저의 마음을 달래주세요. 전영록 씨의 나그네 길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뭐 마음대로 막 떠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노래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노래로 마음을 좀 달래보시고 시간이 될 때, 여건이 될 때 훌쩍 떠나보시죠.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0: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광석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송창식 씨 공연 티켓 당첨되신 분들께는 따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도 역시 커피 쿠폰 모두 보내드렸어요.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대전에서 근무하는 딸한테 퇴근 시간 맞춰 가는 길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통영으로 휴가 같이 갈 거예요. 1058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그래서 대전에 근무하는 따님한테 둘러시는군요. 야, 만나면 또 바로 같이 출발하는 이 멋진 시간들 잘 다녀오십시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 219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퇴근할 때 참 잘 어울려요.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저도 퇴근하고요. 여러분들도 퇴근하셔야죠.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퇴근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이 반 개 먹을 때 세상 행복하지 않나요? 극한 더위 시절을 살다 보니까 좋은 점 하나, 사람이 참 한정없이 소박해져요. 얼음 몇 개, 그늘 요만큼, 나보라고 지어 보이는 너의 미소 잠깐.

이런 거에 녹아버려요. 누구 마음을 공략하고 싶다면 더위에 심신이 지쳐가는 딱 요즘이지 싶어요. 오이 반개만큼의 마음을 줘도 상대는 다 받았다고 할 테니까.

돌리 파튼 Islands in the Stream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이를 어쩜 이렇게 맛나게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 인생 영화이기도 한데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영화에서 오이를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힘겨운 현실에 밀려서 죽기 직전까지 간 주인공이 아무 삶의 의지 없이 방 한 칸에 잠들어 있는데 옆에 사는 이웃이 조용히 오이하고 토마토를 놓고 가요.

진짜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고 있던 주인공이 일어나서 그 오이를 손에 쥐고 아그작 한 입을 깨물어요. 그리고 또 한 입, 또 한 입. 토마토도 손에 쥐고 한 입, 또 한 입. 입가에 물이 질질 흐르는데 오이의 아그작 소리야. 그리고 토마토가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정말 환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날 그 오이는 이 주인공을 구원합니다. 그 오이의 힘으로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살아요. 누군가가 내미는 오이 반 개, 토마토 한 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날들이 저는 진짜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신이 지쳐가는 지금 아주 작은 것으로도 우리는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산책.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어제 오후에 옆지기가 사우디로 출장을 갔어요. 더운 나라로 가서 걱정이 많았는데 좀 전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습하지 않고 오히려 덜 덥다고. 우리나라 폭염이 진짜 대단하네요. 후니짝꿍님께서 주셨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입추라고 하는데 너무 더워요. 하는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설마 입추에 시원해질 거라고 기대하신 건 아니죠. 입추에는 시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역시 제 기대대로 예, 덥습니다. 노래 세 곡은 그래도 좀 시원했죠. 콜라 쉐이커 허쉬 들으셨습니다. 윤성숙님께 보내드렸고요. 데디 쿨 보니엠의 버전 아니라 플라시보의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남성 3인조 락밴드 플라시보. 앞서서 레이더스의 인디안 레저베이션 이 노래는 1415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어김없이 금요일에 도착했네요. 한 주가 길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금요일이 오네요. 오늘 2부에는 저녁 스케치 저스트 퀴즈가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풀어볼 거고요. 오늘은 캐치님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찰옥수수 5개를 삶았습니다. 소금도 넣고 뉴슈가도 넣었어요. 옥수수 수염도 넣고 꼭지도 넣었어요. 찜통 더위에 찜통 집 안에서 옥수수 알갱이를 빼내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옥수수 알갱이 빼는 기계는 왜 없습니까? 무슨 도구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쭉 하면 필러처럼 옥수수 알갱이가 쫙 빠진다고 하는데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버터에 구워 먹는 옥수수 알 좋아해서 옥수수 알갱이 빼는 기계 나오면 즉시 살 건데. 캐치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그리고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세요. 제임스 테일러 핸디맨 후리지아 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제퍼슨 스타쉽의 카운트 온 미 0707님이 신청하셨어요.

용신님, 선곡이 너무 아름다워요. 재건축 사무실에서 듣고 있는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 7128님이세요. 거기가 편안하고 좋으신가 보네요. 저희 집으로 가는 라디오인데 집으로 갈 필요가 없겠어요. 2시간 넘게 운전 중인 남편한테 응원 메시지 보냅니다. 5008님이시고요. You've got away. 이 노래 너무 좋네요. 모든 팝송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오만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6771님이세요. 마음에 쏙 들었던 노래 셔나이아 트웨인 You've Got a Way였고요. 가레스 게이츠 Listen to My Heart 이 노래는 8887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최연임님,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켜고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근데 냉장고 음식보다 헤어스타일이 더 걱정. 시부모님 댁으로 얼른 올라갔어요. 헤어 완성, 무사히 출근. 진짜 오늘 날씨 대박이네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0387님, 김천은 오늘도 37도. 오후에 이불 세 채 짊어지고 세탁방 갔어요. 낮에 가로로 잠만 자던 아들이 외출했거든요. 다시 이불 세 채 짊어지고 집에 왔어요. 이불 빨다 하루 다 갔지만 뽀송하니 좋네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퇴근길 버스 안에서 바라보는 창밖 풍경이 보기 좋아요. 한 주 잘 마무리하고 퇴근길이 너무 행복합니다. 규남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조규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노래 두 곡을 버스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면서 들으면 이 여름날이 사실은 밖으로 나가면 엄청 괴로울 만큼 덥긴 한데 일단 시원한 버스 안에서 듣기에는 참 너무 싱그러운 여름 같을 것 같아요. 캐런앤의 Right Now and Right Here 들으셨고요. 앞서서 수포얀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 김지연님 청해 주신 노래 들었는데 이 노래도 영화 속에 나왔잖아요. Call Me By Your Name. 이 영화 속도 여름이잖아요.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복숭아 생각도 나고요. 여름 풍경이 막 생각나는 그런 음악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대단한 하루. 아, 근데 가로로 잠만 자던 이건 사실 저만 쓰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의 별명이 가로생활자였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가로로 누워있어서 제가 붙여준 별명인데 옛날에 지금은 세로생활자가 됐는데 여기 또 가로생활자가 있었네요. 저 좀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뽀송한 이불에서 잠 잘 주무실 것 같습니다. 0387님 그리고 최연임님은 전기는 지금 복구된 거죠? 헤어 완성해서 좋다고 출근하셨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냉장고 음식에 대한 걱정이 한마디도 없어서 진짜 아 이분 정말 헤어가 중요하셨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나누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로라 브래니건 글로리아 7128님의 신청곡이 오늘 1부 끝곡입니다. 2부에서 저스트 퀴즈 풀 겁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엄청 덥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하루였는데요.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갔다가 즉석 복권이 보여서 큰 맘 먹고 샀는데 제가 샀던 복권 당첨금 중에 제일 큰 금액에 당첨됐어요. 9531님. 얼마요? 10만 원. 커피 사세요. 9531님. 커피 사주세요. 얻어먹어도 되죠. 요 정도면. 그 오늘 또 무슨 날인지 그 소연 아빠께서도요. 지난주에 꿈에 돼지가 나오길래 복권을 샀는데요. 오늘 확인해보니까 5만 원에 당첨된 거 있죠. 5만 원이 어디예요? 저 당첨 기념으로 평소 한 마리 시키던 치킨을 오늘은 양념 한 마리, 프라이드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 갑니다. 이렇게 먹으면 5만 원은 다 쓰셨을 것 같아서 소연 아빠께는 커피 사달라고 못하겠어요. 아 그리고 어제 저희 청취율 조사 결과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자랑하려면 다 커피를 사고 밥을 사고 그러고 자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커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커피를 다 한 잔씩 얻어 먹어봤는데요. 용신님한테 못 얻어 먹어봤어요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닉네임이 나의 키 187이에요. 키 크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랑하시면 커피 사셔야 돼요. 지금 이분께도 제가 커피를 받아 먹을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 기록해 두겠습니다.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2부에는요.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퀴즈, 저스트 퀴즈 준비됩니다. 광고 들으면서 예, 퀴즈 풀 준비 딱 하고 계세요.

0: 바르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저녁 스케치가 드리는 저스트 퀴즈. 세상 가벼운 퀴즈 저스트 퀴즈. 이거 풀면서 시간 순삭하며 집으로 가요. 자,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8월 8일 내일은 세계 고양이의 날입니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이 고양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물복지를 생각하자는 취지로 만든 날인데요. 이 중요한 고양이의 날을 기념하는데 저녁 스케치가 빠질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사랑스럽고 저녁 스케치는 캐츠는 고양이. 이 엄청난 상관관계에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있기 때문에 저스트 퀴즈로 세계 고양이의 날을 기념해 보겠습니다. 8월 8일 내일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드리는 저스트 퀴즈. 고양이는 옷장, 창가, 택배 박스, 빨래 바구니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컴퓨터. 오늘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고양이가 컴퓨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집에 가전제품 천지인데 고양이가 컴퓨터를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 넌센스고요. 심지어 주관식입니다. 힌트 드려요. 찍찍. 찍찍 아닙니다. 찍찍은 새소리고요. 힌트. 찍찍.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자, 레인보우로 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양이가 좋아하는 컴퓨터에 달린 이것을 막 요리조리 움직이고 클릭클릭해서 정답자와 기가 막힌 오답자와 더불어 우리 사랑스러운 고양이 사연들을 뽑아서 시원한 아아 한 잔씩 나누겠습니다. 보내주시죠.

레이 파커 주니어, 고스트 버스터즈, 마이클 잭슨, 트릴러, 8014님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죠? 맞아요.

마우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찍찍. 무슨 소리? 쥐 소리. 쥐를 닮아서 마우스라고 불렀다는 게 정설이고요. 초기의 마우스는 작은 나무 상자 모양이었대요. 뒤로 연결된 전선이 쥐의 꼬리처럼 보여서 연구팀이 자연스럽게 마우스라고 별칭처럼 부른 건데 이게 나중에 일반 명칭이 된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좋아할 수밖에요. 아, 그런데 오늘 그 많은 그 정답다 중에 6175님이 그러셨어요. 정답은 유선 마우스. 무선은 안 돼요. 무선은 꼬리가 없어요. 무선은 탈락이에요. 유선 마우스. 이렇게 엄격한 다 마우스라고 한 사람 다 틀리고 유선 마우스. 나만 맞아. 혼자 당첨되라고 주셨는데 맞아요. 이 뒤에 꼬리 이게 중요하긴 하죠. 이 명칭이 생긴 이유를 보면 그게 맞긴 하지만 저희가 또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엄격하지 않으면은 퀴즈의 그 제목이 저스트예요. 그냥 뭐 저스트 그냥 가볍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우스 쓰신 분들 모두 정답. 여기서 또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죠. 5632님께서 컴퓨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관심 받고 싶은 양이의 습성 때문이에요. 라고 주셨거든요. 이런 답은 이분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눈에 확 띄었죠. 이것도 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실제로 컴퓨터 주위에 자주 머무는데 왜냐? 집사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러면서 그러는 거지. 아, 일하지 말고 나를 쓰다듬어라 집사야.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줘. 이런 거니까 사실 뭐 예, 관심 받고 싶어서 맞기도 하죠. 그리고 본체가 뜨끈하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여름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4431님께서 저희 집 고양이 두부를 소개합니다. 털 달린 애들 정말 안 좋아했는데 두부를 키우게 되면서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두부야 부르면 구석에 있다가 제 앞으로 오는데 너무 예뻐요. 두부는 왜 두부인지 아세요?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사진 보고 딱 알았어요. 두부처럼 아주 하예요. 고양이가 아주 하예요. 그런데 두부상 아니라 아랍상 되게 또렷하게 눈주 땡그라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예, 아주 또렷한데 아주 복실복실하고 하얀 너무나 예쁜 두부에 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이분께는 꼭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듣겠습니다. 5284님 신미라님 들어주시고요.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Keep on Loving You 김시영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Fleetwood Mac, Dreams 들으셨고요. 마티 발린의 Hearts 이 노래는 백상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6486님께서 오늘 퇴근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를 주신 분은 저희 서하남 공업사와 거래를 하는 세차장의 부장님이셨는데 문자 정말 고마웠습니다.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문자를 받아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뭔가 업무적으로 좀 꾸중을 들으셔서 기분이 많이 가라앉은 채 하루를 시작하셨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야외에서 세차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심신이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 세차장 오가면서 부장님 서너 번 마주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푹 쉬세요. 이렇게 문자를 한 통 넣었을 뿐인데 그 짧은 문자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다니 감사의 전화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다니 오늘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참 네,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 뭉클한 마음 이 온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면서 긴 사연을 보내오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요. 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아주 예, 작은 일 하나가 너무나 고맙고 벅차고 그런 거죠. 오늘 또 하나 소개할게요. 4679님께서 오늘 남편이 물건을 가득 싣고 오다가 뒷문을 안 닫아서 도로에 박스가 떨어졌는데 옆에 차가 이야기해서 돌아가 보니까 누가 이 더위에 도로 가장자리에 가지런하게 그 물건을 박스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진짜 감사하네요. 아 그분이 라디오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머름5의 슈가 준비하고 있어요. 6707님 청해 주신 음악인데 그 고등학교 딸내미 픽업하면서 들었었는데 지금 그 딸이 사회인이 돼서 저녁 식탁에서 같이 듣고 있거든요 하신 뿌뿌님. 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사회인이 된 딸의 모습도 궁금해지네요. 이 노래 함께 들어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 지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2: 아파트. BTS의 버터 들으셨고요. 로제 브루노 마스 아파트 7262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마칩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왜 깜짝 놀라면 딸꾹질이 멈추잖아요. 깜짝 놀래키면 이 더위가 깜짝 놀라서 멈춰줄까? 서프라이즈 그러는 거예요. 뭐? 뭐가 서프라이즈인데? 아니 예상치 못한 얘기나 놀라운 상황을 만나면 40도 찍은 서울의 더위도 좀 놀래서 주춤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일시적인 멈춤도 좋으니까 더위 삭제, 폭염 후퇴, 열대야 탈출. 오늘도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10시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홍영민님, 아이 깜짝이야 하고 글을 주셨는데 진짜 놀라셨죠. 갑자기 물 좀 주소. 이게 사실 뭐 단순히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란 그런 얘기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열망, 갈증,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을 하면서 예, 물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거죠. 이 노래가 2008년에 한대수님이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열풍을 일으켰느냐 하면은 물 좀 주소 프로젝트라는 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한대수 트리뷰트라고 해야 좋을까요? 열몇 개의 그룹이 각자 자기들 스타일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음악을 소화해낸 예,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원에 지금 물좀주소를 쫙 열어봤더니 12개 아티스트가 물좀주소를 각자 자기들 방식으로 불렀습니다. 기회가 되면 진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충격요법의 일종이죠.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 깜짝 놀래켜도 딸꾹질이 딱 멈추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더위도 우리가 확 놀래줘갖고 아 뜨거워하고 좀 더위가 멈추지 않을까? 아 우리 그럼 그래요. 오늘은 서로서로 깜짝 놀랄만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봤어? 시금치 한 단에 7,000원이래. 시금치 한 단에? 아 딱 감이 안 오시나요? 시장 안 가시면 잘 모르시겠군요.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 같이. 그러면 오늘 우리 문숙 작가님 사는 노원구 진짜 40도 넘었대. 그건 오죠. 감이 오죠. 40도. 우리 며느리 넷째 임신했다. 아 깜짝이야. 그것도 놀랄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어. 그것도 정말 아주 신선한 얘기가 아닐까.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우리 더위를 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공감하며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90 The Rainbow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제가 깜짝 놀라면은 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까 저를 놀래주셔야 돼요.

0: 성실 사이버대에서
1: 수, 실력자
2: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1: 숭, 실력자
2: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1: 쏴, 쏴, 숭, 쏴
2: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0: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5: 왕왕
4: 타왕 타왕타 상쾌해
5: 빵타 칫솔
3: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Now, 핑클 5533 3073번으로 청해 주셨고 김세환 금요일 밤에 아 토요일 밤인가? 토요일 밤에 1913 9877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이바람님이 세상에 오늘이 8월 7일이래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 하나도 실천 못하고 있는데 오늘이 8월 7일이래요. 8, 9, 10, 11, 12. 이제 5달도 채 안 남은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너무 놀라지 않으셨어요.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2897번으로 진짜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가

다섯 번째 결혼을 한대요. 계속 축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다섯 번째 결혼식에. 우와,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바일 쿠폰 바로 갑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나중에 이 증거 보여달라고 제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라지우님이 여름 과일 중 최고인 노지 수박이 제주에서 6,000원이에요. 에이, 설마 진짜요? 와, 이 노지 수박 사러 제주를 가야 하나? 근데 제주 가는 비용이 더 들긴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 그 회의하면서 수박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박사원 프로듀서가 요즘 수박이 얼마나 해요? 그래서 문숙 작가님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야, 6천 원이래요. 제주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한 분만 더 깜짝 놀래게 드릴게요. 8738번으로 글쎄 모기가 왼쪽 눈꺼풀을 물어서 쌍꺼풀이 공짜로 생겼어요. 오늘 밤에 오른쪽도 물리려고 올리고당 살짝 바르고 자려고요. 네, 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선희님 8887번으로 청해주신 엄정화입니다. 하늘만 허락한 사랑.

비라도 좀 내려주면 이 더위가 살짝 식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 마음으로 1585 휴대전화로 또 0071번으로 김목경 빗속의 여인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사랑의 듀엣 조진원 홍종임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7122 휴대전화로 또 0702번으로 원타임의 핫뜨거 아뜨거가 아니고 핫뜨거 예, 또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와 진짜 놀랍네요. 4108번으로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 집 오늘 실내 온도입니다. 저녁에 들어와 보니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몇 도길래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 이 사진을 저희가 인별그램에 바로 올려뒀거든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하면은 해피투게더 939 예, 저희 인별그램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인별그램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보실 테니까 말씀드릴게요. 거실의 온도가 56도예요. 와, 진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님 휴대전화로도 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조형일님, 권수님 청해주신 박보람의 해화동 듣죠.

0: 공원 한 바퀴 돌고 쾌적하고 시원한 도서관에 와서 책장 넘기는 소리에 음악 소리를 듣는 우리 섬찌바이님. 편안하시죠? 혜은이 당신만을 사랑해. 권영부님 0037번으로 청해 주셨고 최훈님 9474번으로 이승철 아마추어 또 박보람 회화동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9910번으로 친구가요 유럽을 다녀왔대요. 헌데 거기 영국에 갔는데요. 영국은 기본 기온이 40도가 넘었대요. 너무 놀라운 건 에어컨 보급률이라는 사실이죠. 16%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이라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 영국이 16% 꽤 많은 편인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원래 영국 에어컨 잘 없다고 전 들었거든요. 발표된 결과를 봤더니 국가별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에요. 국가별 가정용, 그러니까 집안에 에어컨이 있는 보급률. 밑에서부터 불러드릴까요? 위에서부터 불러드릴까요? 자,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불러드릴게요. 가정용, 국가별로 가정용 에어컨을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독일은 3%였습니다. 물론 추운 나라기도 하지만은 3%밖에 없대요, 집에. 그리고 아까 우리 님이 얘기하신 영국 가정용 에어컨은 5%랍니다. 전부 토탈이 아니고 프랑스의 경우 좀 낮네요. 25%. 그리고 쭉쭉쭉 올라와서 이제 위로 따지면은 3위가 미국 90%. 일본이 2위 91%. 1위가 대한민국 98% 에어컨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가정 중에 98가정에는 에어컨디셔너가 있다는 얘기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연님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입니다. 6643 은지님 청해 주신 우리들의 블루스 OST 중에서 김연지 Whiskey on the Rock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0: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참.
1: 메디힐 톤업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화 같은 가요가 아닌가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최수남님 청해 주셔서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글은 어떨까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시 제목은 선물입니다. 예, 도서출판 더블북에서 낸 나태주 대표 시선집 너는 별이다 중에서 선물 읽어드렸는데 참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 시집은 가까이 두고 오래 봐야 하는 또 다른 친구가 아닐까.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너는 별이다 이 책 원하시는 분, 예, 말머리에 나태주 아니면 책 이렇게 글을 달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참여 #9390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태주 아니면 책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부모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Good Music Station. CBS FM

남숙님, 또 8641번으로 청해 주신 신영원 개똥벌레. 개똥벌레가 예뻐요? 반딧불이가 예뻐요? 반딧불이가 예쁘죠. 근데 우리말로 개똥벌레 참 예쁜 이름이에요. 그렇죠? 또 힘나는 노래 9534번으로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내꺼 하자 좀 듣는 동안은 되게 재밌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해볼라 그러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꺼 하자? 내꺼 하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임수정 연인들의 이야기 5599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사연을 하나 봤는데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막 미소가 지어지든지요. 건설 현장직으로 이직한 지 5년 되셨대요. 그랬는데 이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몸이 움직이는 만큼 땀의 대가가 이렇게 좋고 행복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먼지 속에서 땀으로 범벅이 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정기 님이 글을 주셨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진짜 마스크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 같이 일하시는 동료가 찍어주셨나 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글로 그대로 녹아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셨다니 축하드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드님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정기님 성전 우주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2363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김추자 무인도.

사랑일기. 제목만 들으면 막 꿀이 뚝뚝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홀리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사랑일기. 시인과 촌장이죠. 어떤 분이 시인이고 어떤 분이 촌장님일까? 예, 하덕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기탈리스트 함춘호님 두 분이 함께한 사랑일기. 참 멋진 곡이에요. 민정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또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우리 태동님, 홍윤정님, 9260, 그리고 우리 희정님 잘 들으셨겠죠? 또 안치환 내가 만일 영준님 1042번으로 또 김추자 무인도 들으면서 옛날 생각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청취율 1위 축하드립니다. 아니 새삼스럽게 우리 환찬님, 아이 고맙습니다. 어제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많은 분들이 인사하셔서 일부러 오늘 하신다고 고맙습니다. 글쎄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청취율 조사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뭐 대내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많은 방송사가 있습니다. 수십 개 방송사 중에서 이제 가장 상위 1, 2, 3, 4위 정도는 보통 좀 K본부, M본부, S본부, C본부 이제 저희 CBS 방송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1등을 또 동시간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의 사랑으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라클님이 오늘 커피 쿠폰 이야기가 없네요. 커피 쿠폰이 청취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축하해 주시고 수고했다 애쓴다 얘기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쿠폰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우리 미라클님 오늘 커피 쿠폰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 네, 미라클님하고 환차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임님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안재욱 친구.

배우 조승우 씨의 부친 되시죠. 조경수 아니야. 참 아버지의 그 DNA를 받아서 노래도 잘하고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 아들 얘기가 아니죠. 아버지 얘기 해야죠. 조경수님. 예, 하숙님, 최윤영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불금입니다. 입추라고요. 헌데 뼛속까지 더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애따 모르겠다 기약 없이 떠납니다. 3139번으로 어디로 가세요? 이 시간에 9시 47분 35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기약 없이 어디로 떠나십니까? 그래요. 그래도 떠나기 좋은 주말이네요. 예,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너무 더우면 한 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3139번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모바일 쿠폰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0: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인사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장.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대학이 하면 하하이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오늘 끝곡은 7455 또 8729번으로 정해주신 곡이에요. 큰별의 노래입니다. 바닷가에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식당에 가면 가끔 그런 때가 있죠. 분명 예약을 하고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고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면 괜히 문 앞을 서성이며 M1 메뉴판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약을 했으니 그냥 들어가겠다고 이제는 일어날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니까요. 절기는 오늘이 입추라는데 아직 여름이라는 손님은 자리를 비켜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날씨만 봐도 그렇죠. 아예 눌러앉을 작정인 것처럼 땡볕과 열대야까지 테이블 가득 펼쳐놨네요. 언제쯤이면 여름이 눈치껏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줄까요? 등이라도 떠밀고 싶은 요즘. 어서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7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달력에 적혀있는 작은 글씨 입추 참 와닿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이 입추라고 정말 오늘도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건 뜨거운 바람뿐이었고 또 요즘은 에어컨 사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장 신고도 한꺼번에 몰려서 출장 기사님이 2주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많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더디다 더디다 해도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도 완주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쏴! 실력자 나의 꿈을 쏴! 실력 발휘 쏴!

0: 쏭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현대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760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우석준의 꿈을 찾아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빨리 좀 가라. 눈치도 없는 여름. 안도성님. 너무 많은 미움을 사고 있는 계절이긴 하네요. 억지로 밀어낼 수는 없으니 시간을 즐길 수밖에요. 어느 날 이 더운 날이 그리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내 꽃님 보내주셨고요. 아, 그럴까요? 그리워질까요? 이 40도의 여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겨울이 되면. 등이라도 떠밀고픈 더위 많은 유니씨 마음도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언젠가는 지나가겠지요. 사랑한대님 보내주셨나요. 산책 나와서 숙소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랑 남편이랑 축구 한 게임 한다고 해서 전 운동장 돌며 꿈꿈과 함께합니다. 덥지만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고 이 더위도 음악과 함께 즐겨볼게요. 성치바이님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는 0707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0707번으로 정해주셨던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그리고 이어드린 곡 류의 노래였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밤의 여행자. 한때 온라인에서 스위스 직장인들의 독특한 퇴근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이 강가로 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방수 가방을 둘러맨 채 풍덩 강물에 몸을 맡기며 집까지 퇴근하는 모습.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 절로 드셨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유난히 더워서인지 퇴근을 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서 오늘은 바로 그곳 스위스의 수도 베른으로 떠나볼게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 베른은 아래강이 몸을 크게 뒤틀며 끌어안은 도시입니다. 그 안쪽으로는 붉은 지붕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고 오래된 첨탑과 다리 너머로 날이 맑으면 알프스의 능선도 희미하게 걸리죠. 아래강은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 흘러내린 물이라 그런지 우리가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에메랄드빛 물빛을 띠면서 몸을 담그면 저릿할 만큼 쨍하니 차갑습니다. 이곳은 베른 시민들의 여름 놀이터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강은 아니에요. 유속이 빠르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수영에 익숙한 사람만 들어가야 하고 날씨와 수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죠. 강물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얼추 집 근처까지 왔다 싶으면 강물에서 몸을 건져 올려 옷에 스며든 물을 꾹 한번 짜내겠습니다. 그리고 물기가 좀 빠졌다 싶으면 곧장 이어지는 구시가지로 들어서 볼게요. 이곳에는 치트글로겐 시계탑과 베른 대성당, 스위스 연방의사당과

아인슈타인의 집, 그리고 오래된 분수들이 한데 모여 있어요. 그 중에서도 치트글로게식의 탑은 베른의 상징과도 같은데 아마도 한 도시의 하루를 800년 가까이 열어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도시의 시간을 기억하는 시계. 그 시계가 이제 저녁을 가리키니 베른 시민들은 강과 맞닿은 마르칠리라는 이름의 야외 수영장으로 하나둘 모여드네요. 이곳에서 수영을 하기보다 가만히 몸을 담그고 하루를 헹궈내듯 이번엔 시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갑니다. 하루의 피로는 강물에 흘려보내고 남은 저녁은 서두르지 않은 채 맞이하는 사람들. 우리도 이제 한 주라는 긴 물살에서 빠져나와 잠시 시간 위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강의 나라 강의 도시 스위스의 베른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히사이시조의 연주였어요. Summer.

세 곡 전에 드렸어요. 여름과 겨울을 왔다 갔다 하는 곡들이었죠. 9110번으로 보내셨어요. 오늘도 배송하면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지금 36도인데 지금도요? 오늘은 어제 그제보다는 그래도 견딜만 한 걸 보니 몸이 적응을 한 걸까요? 어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꼭 신청곡 듣고 싶다고 9110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UN의 파도, 김민종, 하얀 그리움.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솔리드의 노래였습니다. 천생연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양케어.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소리 질러!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네, 오늘 생방송입니다. 녹음 방송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경아 스토텔레스님, 엘리베이터 안 돼서 16층까지 걸어오르고 있어요. 무릎 수술하고 올라가려니 힘드네요. 이제 7층입니다 하셨어요.

어떡하나요. 무릎 수술하시고 그렇게 오르셔도 되나? 내려가는 게 더 안 좋다고는 하던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그리고 화이트님. 3주 동안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일하고 내 마무리 짓고 내일 쉽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라디오도 오랜만에 듣습니다. 퇴근하고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자연인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0: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랜만에 들리네요. 모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입추라 그런가? 밤 기운이 조금은 내려간 것 같아요. 바람도 살짝 불고 이 여름의 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마녀비아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더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입추라서 조금 나아진 것 같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기다리면 네, 또 가을이 찾아오겠죠. 걸음이 느린 아이 고유진의 노래 청해 주셔서 전해

0: 들려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8423번으로 정해주신 더더의 내게 다시, 혜숙님 신청곡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그리고 불독맨션의 데스티니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이 찜통더위에 웬일 하다가 오늘이 입추라는 걸 알고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가을을 기대해보는 밤이라고 8176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와 그렇군요. 입추라지만 아직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그래도 밤공기 한 자락에는 여름이 미쳐 숨기지 못한 가을 냄새가 묻어납니다. 계절도 사람 마음도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건너가는 건가 봅니다. 3121님 사연에서 저는 계절이 느껴지는데요. 아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우리 구문가족들의 정서도 가을로 건너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꿈음 질청하며 청주 무심천 자전거 전용도로 2차선 신나게 하이킹 중입니다. 맞바람이 제법 시원하고 상쾌하네요. 5284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아무리 덥다 덥다 해도 이 안에서도 어떻게든 우리는 조금씩 계절의 변화를 찾아내고 있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2708번으로 청해주신 조성모의 노래네요. To Heaven.

안녕 바다 별빛이 내린다 우효의 청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저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무엇이 저의 여름 휴가 소리 질러 저 질러요. 주말 포함 열흘간의 여름 휴가 퇴근과 동시에 시작됐어요. 운동하고 와서 혼자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 오늘 밤샐 거예요. 평소처럼 자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요. 아침에 잠들어도 되거든요. 저 잘 쉬어볼게요. 누상동 사모님, 와, 열흘간의 여름 휴가 남들 다녀오는 거 보면서 좀 부러워하셨을 텐데 이제 우리 꿈옴님의 차례네요.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누리이모님은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큰맘 먹고 샀던 실내 자전거 빨래 건조대가 된 지 좀 됐고요. 산 지는 겨우 6개월 3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채소마켓에 내놓은 지 두 달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사촌 조카가 와서 보더니 나 갖고 싶다 해서 그냥 줬어요. 언니가 돈을 준다고 하는데 차마 가족한테 받을 수가 없어 쿨한 척하며 조카 좋습니다. 근데 얘가요 하루에 2시간씩 탄대요. 저는 20분씩 겨우 3번 탔는데 주인 잘 찾아간 거 맞죠? 그러네요. 돈을 받고 뭐 팔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손을 떠난 무언가가 물건이 다른 주인을 만나서 잘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뿌듯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주인을 찾아갔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위에 피서지로 독서실에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덕분에 더위를 잊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험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초조해져요. 나 불렀냐님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지 저도 같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5284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요. 멜로망스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You.

0: 세 곡이었습니다. 멜로망스의 유, 이소라, 이제 그만.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이적의 노래였습니다. 빨래.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4: 11일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 딸이 오늘 방학 중 마지막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드랍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8: 리메이드 서울.
9: 카티 프로 시!

0: 첫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예고편 식으로 가을 느낌 아주 살짝만 느끼게 해줘도 좋으련만. 야속하게도 수은주는 한여름 더위에 절정을 찍고 있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이 입추인 거? 분명 절기는 두둥 가을 기봉이라고 하는데 웬걸요? 가을 본편이 상영하려면 아직 멀고 먼 기분이죠? 입추인 오늘은 그저 예고편? 아니 그나마 1차 티저

이런 가운데 그늘 앱이 화제죠. 보행자가 폭염에 최대한 덜 노출될 수 있게 그늘진 길을 찾아주는 앱인데요. 한 대학생이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다고 하죠. 극한 더위에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는 참으로 시원한 소식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말이라도 조금 더 예쁘게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지던 가을도 개봉박두 소식을 알려올 거예요. 어서 오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도 그늘막 활짝 펴놓았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시원하네요. 오늘 최강의 영화음악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가을의 전설, 더 러드로스였습니다. 오늘이 입추 실한가요? 묻고 싶은 심정이죠? 그동안 뭐 입추에도 덥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가을에 대한 기대 한 자락은 품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쵸? 그래도 우리 그네끼를 찾아주는 마음처럼 정말 딱 그 마음처럼 서로 잘 다독이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더위도 이길만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참 그래도 오늘 지나면 내일은 좀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봅니다. 네, 제발요. 네, 아 간단한 에피소드 저 소개하면은 그 약간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나 모르겠는데 어저께 저 클로저 팀 연극팀이 극장을 이제 다음에 9월 달에 서울 극장을 한번 이제 답사를 갔단 말이에요. 끝나고서 이제 누가 밥 안 사주시나 그래서 오만석 배우님이 밥을 사주셨고 누가 커피 안 사주나 했는데 홍정현 그 배우님이 본인이 그 팬인지 누구한테 선물 받은 40잔 음료 쿠폰이 있다고 그거를 쏜 거예요. 그랬는데 한 잔 이렇게 다 눌렀는데 마지막에 400원이 남았는데 그걸 카드 결제를 하는 순간 초기화가 된 거죠. 이 더운 날. 다들 더워서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엄청 빵 터지면서 또 이렇게 서로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막 장난치고 하니까 그 더위도 또 에피소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나 혼자 그거 만약에 사오면서 그거 눌렀으면 짜증나고 아 나 어떡하냐 자책하면 더 더웠을 텐데 서로 괜찮다 웃어주고 이런 것들도 더위를 식히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 한번 네, 보태봅니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나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여름휴가 떠나는 분들 계신가요? 어디로 가세요? 주말에 영화 데이트 약속은요? 다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0: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1: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0: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유쾌한 피아노 곡이었죠.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 콤비의 유쾌한 사기극 스팅 중에서 디 엔터테이너. 앞서 들은 곡은 영화 픽 토이스토어 워킹 피아노였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세요?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는데 픽 영화 기억하세요? 아, 이거는 다시 리메이크 해도 힐링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면 모르시는 분들은 속은 아이인데 몸만 어른으로 자란 조니가 이제 톰 행크스 분이에요. 장난감 가게 갔다가 워킹 피아노 장난감을 보고, 그러니까 다 큰 청년이 두 발로 이제 아이처럼 피아노 연주를 두 발로 하는 그런 씬이거든요. 천진난만한 톰 행크스 모습이 정말 너무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어느 날 일어났는데 내 나이보다 훅 들어있으면, 아니면 아주 아이가 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재미있는 상상을 담은 영화였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경험해보고 싶나요? 저는 훅 나이 들어있는 모습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어떤 기분일까? 정말로. 요새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 나이대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는 게 또 나름 참 감사하고 되게 뭐 애틋하달까? 오묘하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초등학생 때 피아노로 치던 곡이에요. 짧은 손가락으로 낑낑 내며치던 그 시절의 기특한 저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프랑지파니님. 오지은님. 오, 좋다. 참 아끼는 이 시간. 지은님, 반갑습니다. 아, 가수 오지은님은 아니시고요. 네. 청취자 오지은님. 꽁실꽁실님. 강희님, 어젯밤에 제 방송 듣고 너무 좋아서 오늘은 본방 시간에 찾아왔어요. 선곡 너무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 우리 새벽에 재방송하죠? 1시에서 2시.

아비가일님, 하이 강디. 카페 와서 시원하게 듣고 있어요. 밀린 일기도 쓰고 책도 보고 교육도 듣고 기타 등등 하셨네요. 네. 8583님, 오늘 아이들이랑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보러 왔어요. 영화 시작 전에 후다닥 문자 보내요. 아, 그럼 시작 직전에요? 많이 슬프다고 하는데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또 후기도 기대되는데요. 청주 레인보우 아줌마님 신청곡. 바다가 보고파서 해운대 바닷가를 생각하며 이 곡 듣고파요 하셨는데요. 아, 인생은 아름다워. 아, 전 요즘 같은 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듣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 류승룡, 부산에 가면.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었나. 오, 네, 오, 웅장하네요. 이 곡은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중에서 흰의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사랑의 하츄핑 음악들이 유난히 좋잖아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귀엽죠? 네, 아, 너무 귀여워요, 뭔가.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웅장한 그런 스토리. 근데 사랑은 뭐 정말로 소중하고 너무나 위대한 거니까요. 그 음악이 나오는 중간에 게시판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글들도 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이렇게 웅장한 곡이 나가는데. 네. 오늘의 선곡은 대태로 잔잔하니 듣다 보면 숨도 심장박동도 천천히. 이 안정감이 더위를 쫓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비0702님. 네, 또 아까 여수밤바다 나갔죠? 네, 다시 벚꽃 중에서. 다시 벚꽃은 가수 장범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이거 나갈 때는 캬, 여수밤바다가 빠지면 섭섭하긴 해. 이러고 축복동행님은 바다 아지트 끼고 살면 참 좋긴 하겠다. 네, 사랑창가 나가고 있을 때 다 올라간 이야기들입니다. 바다는 동해바다가 좋아요. 헤헤. 농단검님. 네, 아까... 네, 뭐 재밌는 얘기들 많아요. 여기 또 게시판만 해도 세상이 있거든요. 네, 세계관이. 여기 게시판에 오셔서 놀아 노셔도 친구들 많이 사귀고 좋으실걸요?

0: 타협금지님, 체험 끝나고 오산 내려갑니다. 친구한테 오토바이 가르쳐주러 내려갑니다. 오, 이 더위에 내려가서 친구를 위해 오토바이를 가르쳐주신다고요?
1: 부디 싸우지 마시고
0: 가르쳐주시고 너무 덥지 않게 살살 가르쳐주시고 맛있는 빙수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님 라디오는 다시 듣기 안 되나요? 7042님, 어제 30분만 듣고 못 들어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들으려고 했는데 네, 어플 홈페이지 유튜브 다 가봐도 못 찾겠어요. 거기까지 다 가보신 거예요? 듣고 싶으셨어요? 우리 방송은 레인보우로 들으시면서 이따가 들으시려고 하실 때는 녹음 버튼 누르시면 또 저장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새벽에 재방송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에서 2시 사이 그때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연 하나가 왔어요. 7679님, 강디, 양양에는 장애인 해변 있는 거 아세요? 그 옆에는 멍비치도 같이 있어요. 오늘은 장애인 해변으로 휴가 가요. 아들아이가 중증 장애인이라 다른 해변은 가기 어렵거든요. 여기 늘 바닷가까지 휠체어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족탕 준비해줘서 씻는 것도 편하거든요. 내일은 바닷가 사진 올려볼게요 하셨어요. 아, 너무 좋은 사연 감사드려요. 이게 이렇게 같이 함께 돌보고 해줘야 될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애초에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약간 네 마음의 소망 한 줄기 품어보시고 갈 계획을 찬찬히 세워보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또 1156님도 다음 주 남자친구랑 강아지랑 애견 펜션 놀러 가신다고 25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갑니다. 내 나이 반백살이에요 하셨습니다. 반백살이어도 50살 아니에요? 네. 반백살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쵸? 네. 삶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나이죠. 참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7679님 신청곡 아마겟돈 중에서 에어로스미스 I don't want to miss a thing 듣겠습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 알려드릴게요. 리베송 감독의 드라큘라 러브테일 시사회 초대합니다.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 판타지 로맨스래요. 시사회 날짜는 13일 목요일 저녁 용산 CG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드라큘라 본인 성은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어떻게 노래 한 곡 더 들으시겠어요? 네. 네. 8521님 신청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못 찾는 가운데 네. 네. 거기 떴습니다. 선제업고 티어 중에서 이클리스의 소나기 먼저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2: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6: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7: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오늘 끝곡인데요. 팅고 테일러 솔저 스파이 중에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라메르이고요. 아까 그 선저거티어 곡 신청해 주신 분은 5399님이시네요. 네, 너무도 덥고 힘든데 다들 기운 내자고요. 곰방 선선한 가을이 오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곡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맘때 먹을 수 있는 잘 익은 살구를 한입 베어물면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더위에 지친 입맛을 깨워주는 계절의 선물이죠. 살구는 여름에 만나는 열매지만 그 시작은 봄이에요. 4월 청명 무렵에 살구꽃이 피고 이때 내리는 비를 살구나무를 뜻하는 한자어 행을 넣어서 행화우, 행화우라 부르죠. 이때가 다 지나고 나면 바로 지금 살구가 익어가는 여름이 됩니다.

황금빛으로 익은 살구는 더위를 잊게 해주는 매력적인 과일이죠. 크기는 작아도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콤한 맛은 무더위에 잃었던 식욕을 되살려주는데요. 상큼한 살구 한 입으로 싱그러운 활력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침에 첫 곡은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6개로 이루어진 피아노 모음곡인데요. 그 가운데 3번 원곡은 F단조지만 오늘은 첼로 버전 A단조로 보내드렸습니다.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생살구는요, 100g당 약 1.4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체력 소모가 심한 여름에 먹으면 참 좋은 영양 공급원이죠. 뭐 고기나 콩류 섭취가 좀 부담스러운 무더운 날씨에 상큼한 과일도 먹으면서 또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그런 과일입니다. 살구. 작은 과일 하나로도 여름 더위에 지지 말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시스 블랑크의 멜랑콜리 들려드렸습니다. 알렉산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블랑의 멜랑콜리 곡도 참 매력적이고요. 이 알렉산드르 타로라는 피아니스트가 쓴 책을 읽었는데 참 사유가 깊은 피아니스트더라고요. 연주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싶으면서 책을 읽고 나서 더 제가 한층 반하게 된 그런 연주자예요. 청취자 참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살구 얘기했더니 살구는 조금 지났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7월 뭐 초중까지가 살구고 지금은 자두가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513번님. 복숭아 때문에 여름이 좋아요. 들꽃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숭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고요. 아, 약간 물컹물컹까지는 아니지만 누르면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정도의 물복숭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저께도 두 개나 먹었어요. 그래요. 또 수박도 있고 우리가 여름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일들 덕분에 이 계절이 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죠. 오늘 입추라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입추 맞습니다. 달력으로는 가을의 시작인데 아유, 뭐 밖에 온도는 가을은 아직 한참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순간 아침 저녁 바람의 결이 달라지고 해가 조금씩 짧아지는 걸 느끼게 되겠죠. 아직은 뜨거운 입추지만 가을이 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반갑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문경 도련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루치오 달라의 카루소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듣습니다.

루치오 달라이 카루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문경 도련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2215번님이 뭔가 통했다. 아침부터 카루소에 빠졌었는데 하시면서 카루소에 대한 짧은 설명까지 함께 보내오셨어요.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의 열정적인 사랑과 삶에 반한 루치오 달라가 만들어서 헌정한 곡입니다. 1986년 발표했으나 정작 몇년뒤 1993년 파바로티와 친구들의 실황 음반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900만 장의 앨범이 판매되기에 이릅니다. 엔리오 카루소도 루치오 달라도 파바로티도 이제 세상에 없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이 명곡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뭔가 듣고 싶은 음악을 다른 사람이 신청해줘서 듣는 것도 라디오의 묘한 묘미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괜찮은 날보다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물론 괜찮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날도 그만큼 많았다. 그러다 보니 힘들다는 세 글자 대신 괜찮다는 말만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됐다. 안 괜찮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늘 괜찮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시간들은 무너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괜찮아지기 위해 지나오던 시간이었더라. 내가 아닌 누군가가 괜찮은 척을 하고 있어도 이상하게 그게 먼저 보였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곤 했다. 괜찮아? 라고. 돌아온 건 괜찮다는 대답이 아니라 오래 참아왔던 침묵과 눈물이었다. 그때 알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괜찮지 않은 마음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힘들어도 괜찮아. 오늘이 버거워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 혼자 다 감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은 들켜도 괜찮아. 괜찮아지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인생 위에 하루하루를 써내려가고 있을 뿐 오늘의 감정이 평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지금의 마음도 결국은 흘러간다. 유독 힘든 하루였다면

하게 하루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하루였던 것. 눈물이 많았던 하루였다면 무너진 하루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하루였던 것.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던 하루였다면 나약했던 하루가 아니라 용기를 내며 견뎌낸 하루였던 것이다. 괜찮지 않은 건 부족해서도 못나서도 약해서도 아니다.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누구보다 애썼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정말로 괜찮은 날이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오늘도 애썼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대견했다. 이 말들이 오늘의 너에게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도 이 마음을 계속 써내려가려고 한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행복이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위안 가운데 1악장 칸타빌레에 보내드렸고요.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들려드렸던 자주 꽤 자주 듣는 음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하게 마음에 쏙 들어오는 오늘 이 소르의 격려를 듣는데 그랬어요. 정말 5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정말 많이 들었던 곡인데 아 오늘 참 좋네 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여우별의 책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 괜찮다는 말, 참 이 말이 주는 위로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듯이 질문형으로 해도 위로가 되고요. 괜찮아? 또는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위로가 됩니다. 이 괜찮다는 말은 어떻게 말해도 위로가 돼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해주면 좋은 말입니다. 안 괜찮으면 또 어때요?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애썼어, 수고했어, 참 잘했다, 괜찮아. 이런 말들과 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물복 좋아한다고 얘기했더니 또 복숭아 취향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네요. 오, 생각보다는 딱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저는 딱복과 물복을 제 애정도를 따진다면 9는 물복, 한 1 정도가 딱복이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물복을 좋아하는데 참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봄비향기님은 저랑 똑같은 물 뚝뚝 흐르는 물복 좋아한다고 해주셨어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뭐 물복과 딱복 아니어도 물냉, 비냉 어떤 게 좋아? 짜장, 짬뽕 어떤 게 더 좋아? 뭐 이런 거 많죠. 우리나라의 음식들 중에는 후라이드야, 양념이야 아니면 짠 과자야, 단 과자야 이런 것도 이것도 사람마다 정말 취향이 반반으로 다르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레지나님 오셨네요. 아주 오래 안 보이셔서 제가 궁금했는데 정원님 마당님들 생존 신고 드립니다. 병원 창 넘어 보이는 예쁜 집 지붕이 참으로 정겹네요. 요즘은 더더욱 정원님 목소리와 아닥 음악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소식 안 전해주셔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셨군요. 남편분 건강 많이 염려되는데요. 기도해드릴게요. 그래도 음악 들으시면서 힘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신나는 음악으로 우리 기분 좀 전환해볼까요? 독일 민요, 무시덴, 떠나자 이 도시를. 우리에게는 노래는 즐겁다로 아마 더 익숙할 거예요. 민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신나네요.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 독일 민요예요. 무시된 떠나자 이 도시를. 노래는 즐겁다라고 우리에겐 더 익숙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5183번님이 3년 시그널도 김정원님 목소리도 그대로네요. 퇴직하고 3년을 보내고 이제 라디오를 샀어요. 오늘부터 다시 1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그럼 못 오셨나 봐요. 제 목소리 그대로인가요? 안 늙었나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18번 E-flat 장조입니다. 짧고 소박한 작품이에요. 정말 한 1분 정도 걸리는 작품인데요. 가볍게 움직이는 리듬 속에 또 쇼팽 특유의 우아함과 생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졸탄 코치 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말 짧죠. 짧은데 참 예쁘죠. 쇼팽의 왈츠 18번 E플랫 장조 졸탄 코지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뭔가 이름 모를 들꽃 하나 보는 느낌이에요. 막 화려하게 눈을 끌진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쁜 그런 사랑스러운 꽃 한 송이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철이 영희님이요. 매일 사무실에서 도둑 청취만 하다가 오늘은 사무실에 혼자 있어서 당당하게 소리 크게 듣고 있습니다. 처음 글 남기는 김정원님 방송 듣고 일하면 집중력 짱입니다. 글은 처음 남기지만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소식 전해 오셨습니다. 철이 영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꽃마리님의 신청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입출하니까 신청해봅니다 하면서 보내오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소르의 기타 연주, 기타 음악 들으면서 오늘 왜 이렇게 기타가 좋지 했는데 기타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안영수의 기타 연주로 김민기의 가을 편지 함께 듣죠.

김민기 작곡 가을 편지, 안형수의 기타 연주였고요. 꽃마리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날개님이 오늘 지각했는데 쇼팽 왈츠 지나갔나 보네요. 힝 하셨어요.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1분 만에 네, 다시 돌려 들으셔도 좋고요. 그래도 왈츠 기다려주시니까 참 기분 좋네요. 다음 곡은 신청곡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다 들려드릴 수 없어서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아유,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내 음악 안 나온다고 또 서운해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듭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데 저도 생각 많이 하면서, 저랑 옆에 계신 더구핀이랑 생각 많이 하면서 누가 밉고 좋고가 아니라 아, 이 음악은 오늘 조금 더울 것 같은데, 이 음악은 얼마 전에 들었어, 아, 이 음악은 지금 흐름에 좀 안 맞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음악을 고른답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고른 곡은 드렁님의 신청곡이에요.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쾌일번호 1831악장 듣겠습니다. 드렁님이 안 들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때 제가 신청곡 안 들려주신다 떼써서 정원님 극한직업 만들어 드린 적 있어서 오늘은 조용히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 이 곡은 지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빌 마리나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쾌일번호 183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드렁님의 청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화제죠. 아까 들꼬년님도 어제 보셨다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어제 또 동일님이 오디세이와 관련된 클래식 음악은 뭐가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적인 노래를 들으면서 바다를 지나는 대목이죠. 드뷔시도 녹턴의 마지막 곡 시렌네에서 신비로운 바다와 그 위로 들려오는 세이렌의 노래를 음악으로 그려냈는데요. 영화의 장면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드뷔시의 녹턴, 3번 바다의 장량 시렌네, 피에르 몽토가 주연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태선 씨 박태준 곡 가을밤, 소프라노 홍혜란의 노래, 그리고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의 연주가 함께 했고요. 이 곡은 메밀독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영도님이 와 이런 큰 감동은 처음으로 느껴봅니다 하셨네요. 노래 들으면서 이야, 눈 감고 듣는데 이 목소리면 정말 정신을 잃게 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의 창작극 눈물상자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책을 원작으로 눈물이 넘치는 아이, 눈물을 모으고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 어느 순간 울 수 없게 된 할아버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뮤지컬 배우 김승대, 아역배우 최은영, 국립합창단 베이스 기른배가 출연하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제9회 히겟눙크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윤한결이 지휘하는 세종 솔로이스트가 말러의 가곡 소년의 이상한 불필이,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1번 세리오조, 슈만의 현악 사중주 1번의 사막장 아다지오를 들려줍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가운데 아침의 기분 보내드렸습니다. 에사페카 살로네니 주연은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이 곡은 달빛 산책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침마니까 또 이 노래로 이어가도 어떨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레온 카발로의 아침의 노래 마티나타 이 곡은 봄봄님이 청해 주셨고요. 테너 프란치스코 아라이자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레온 가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 테너 프란치스 가라이자의 노래였고요. 봄봄님의 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도서관 순례라는 제목으로 조병훈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여름날이지만 8월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아내와 딸아이가 제가 살고 있는 전주집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낸지 벌써 10년이 되네요. 초등학생 딸아이가 전주에 오면 저희 가족은 도서관 순례를 한답니다. 책의 도시 전주는 도서관 투어를 운영할 만큼 특화된 도서관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음악과 함께 추억이 묻어있는 곳으로 뽑아봤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조병훈님의 첫 번째 음악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한옥마을 근처에 서학예술마을 도서관이 있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집결지인 서학동에 자리 잡은 예술특화 도서관이죠. 오래된 카페 겸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카페 같은 분위기고, 신발 벗고 편하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창 너머 야외 정원을 감상하며 음악을 듣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나무 창틀 너머로 담쟁이 잎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고, 창턱에는 작은 그림과 조각들, 창밖 정원 풍경까지 전시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림 같은 도서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주교대 부속국민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종종 가던 학교 앞 동남의원 자리였는데, 이제는 초등학생 딸아이와 자주 찾는 곳이 됐네요. 전주 한옥마을에 다녀갈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여행, 지역예술, 미술, 음악, 영화 등 예술에 관한 책은 물론 LP와 CD까지 찾아 들을 수 있는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이곳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이 곡을 신청합니다. 지난 봄 도서관 음악서가에서 CD 플레이어로 정신없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장밋빛 인생 라비앙 로즈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 자주 지나던 동네의 한 공간을 이제는 딸아이와 함께 도서관으로 찾아간다는 게 참 좋네요. 오늘 이런 추천 너무 좋다고 또 스마일 23님도 좋아해 주셨고요. 또 같은 전주 이야기 나온다고 뿜예미님도 좋아하시네요. 또 2662번님은 우와 77년생 고3 중2 초5 3명의 자녀를 키우는 동명의 가장인데 반갑네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충남 당진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동명의 조병훈님 아당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또 그런 우연이 있군요. 아유, 전주는 참 좋은 곳이에요. 정말 이런 고즈넉한 한옥들도 보고 맛있는 비빔밥, 콩나물국밥도 먹고 또 이런 예쁜 도서관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전주 갔을 때 가봤거든요. 또 어떤 도서관 이야기 나올지 궁금한데요. 조병훈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 펼쳐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도서관은 아중호수 도서관입니다.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통창 너머로 호수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죠. 공간 곳곳에 LP 턴테이블과 CD 플레이어가 있어서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책과 함께 감상하는 LP 음반의 따뜻한 아날로그 선율은 한번 느껴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느낌입니다. 탁 트인 창가 좌석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책을 읽고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음악을 듣는 기분이라니. 도서관이 있는 아중호수는 완벽한 산책 조건을 갖춘 곳이에요. 호수 둘레로 평평하게 잘 정비된 수상 데크길과 조명은 마치 호수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거든요.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엔 조명이 들어오는 밤, 야경을 즐기며 가족들과 걸어볼 만하답니다. 호수 주변 데크길을 따라 걷는 저의 산책길에 음악으로나마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하며 이 음악을 신청합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야, 제가 상상해봤거든요. 이 음악을 귀에 탁 꼽고 그 호수 수상 데크길을 걸으면서, 호수 주변을 걸으면서 호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 큰 창에 호수를 바라보면서 책을 읽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안 가봤는데, 아중호수 도서관. 우리 조병우님이 오늘 제대로 전주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가봐야겠다, 안 가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또 전주하니까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수이미님도 아 전주 중고등학교 나온 저 하면서 반가워하셨고, 조이 엄마님도 고향 이야기가 나오네요. 전주가 고향인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고향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주여고 나오셨거든요. 또 여담인데, 제 절친인 그 김동률 씨의 어머니도 전주여고, 저희 어머니랑 또 1년 선후배셔서 또두 분도 가까우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주는 저에게도 특별한 곳인데, 오늘 이렇게 나만의 음악을 보면서 전주, 더더군다나 도서관 추천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중호수 도서관은 제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자, 그럼 조병우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보죠.

한옥으로 지어져서 여름이면 연못을 가득 메우는 연잎과 연꽃이 어우러져 덕진공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에 멋진 사진을 남길 만한 포토존들이 곳곳에 있답니다. 덕진공원은 일제강점기에 뱃놀이보트를 띄우는 공원으로 만들었다는데 지금은 페달을 밟는 오리배를 타는 연인들이 많습니다. 저에겐 학창시절 친구들과 배를 타고 나오다가 물에 빠졌던 추억이 있어요. 물이 찍찍 나오는 운동화를 신고 해가 질 때까지 공원에서 놀았던 기억도 나네요. 연화정 도서관은 독서뿐만 아니라 한옥 도서관을 일부러 찾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해요. 책들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도서관답게 한국의 미와 전주의 정체성을 담은 도서들 위주로 비치되어 있고요. 도시의 소음을 배경으로 스마트폰 속 세계와 학원만 오가는 아이에게 책과 어우러진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공간입니다. 연꽃과 어우러진 한옥의 공간에 어울리는 신청곡으로 이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이야, 정말 음악도 아주 찰떡으로 골라주셨네요. 비발디의 사계 겨울 가운데 2악장 라르고를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이 연화정 도서관은 저도 가봤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연못에 연꽃이 가득 있었던 그 연화정 도서관. 오늘 저는 첫 번째, 세 번째 도서관은 제가 가본 곳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아중호수 도서관 하나를 건졌습니다. 이 첫 번째, 세 번째 도서관도 제가 가봤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면 두 번째 소개해 주신 아중호수 도서관도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만약에 세 군데 다 안 가보신 분 계시다면 전주여행 한번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꽃이 가득한 연못 한가운데 있는 한옥 도서관도 정말 멋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병호님에게 이 도서관들은 책을 읽는 곳이면서 또 가족이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장소일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말 가족으로 사시다가 함께 다 같이 전주에서 모이는 8월이 얼마나 기대되시겠어요. 아, 여름방학이고 또 아빠와 엄마, 딸이 함께하는 이 도서관 순례도 정말 이 딸아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이 함께하는 올여름의 도서관 순례도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 이 소개된 요 사건까지도 함께 아름답게 추억으로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또 아름다운 글 남겨주신 조병호님께는 지니더바틀 화장품 세트, 그리고 가고 싶으신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전주하니까 저는 막 먹을 것들 잔뜩 생각나요. 거기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 국밥집 있어요. 웽이네라고. 아, 거기 콩나물 국밥 정말 맛있는데.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핑크 마티니의 Dream a Little Dream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듣죠.

핑크 마티니의 Dream a Little Dream이었습니다. 이 곡의 전주와 후주 앞뒤로 드뷔시의 달빛이 또 샘플링 되었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유경주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항구의 여름 듣습니다. 기드온 크레마의 바이올린, 크레마르타 발티카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0: 이 곡 들을 때마다 정말 곡도 좋고 편곡도 좋고 연주도 좋고 정말 삼일체입니다. 유경준 님이 청해 주셨고요.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 항구의 여름, 기돈 크레머 바이올린 그리고 크레메라타 발티카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2490번님 사연인데요. 마흔에 조금은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고 이제야 한숨 돌릴만 해져서 피아노 교습소를 찾았습니다. 볼로도스 터키 행진곡을 도전하는데 너무 어렵고 손가락이 매우 아프지만 피아노를 칠 때마다 설레고 벅찬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고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응원 드리고요. 볼로도스의 터키 행진곡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곡 도전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차근차근히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응원 드립니다. 또 4209번님도 어제 2학기 수강 신청했습니다. 공부는 평생 동반자라는 생각에 편입해서 공부 중인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 거라 여기고 힘들지만 나아갑니다 하셨어요. 아유 두 분 다 응원 드리고요.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파가니니의 원곡은 바이올린을 위한 무반주 카프리스죠. 24개. 오늘은 첼로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요요마의 첼로 파트리샤 젠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좁고 험한 길, 찾아가는 사람이 적은 길, 주님은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돌보게 하소서. 서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유창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포항동부교회 예가은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해 신영옥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유선식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나 주의 도움받고자 최승태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544번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우리 부부 열심히 일하고 휴가 내어 캠핑 떠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기를요 하고 보내셨어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네요. 즐거운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오십시오. 이번에는 이현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들으시고요.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찬양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보내드립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진영님 청해 주셨어요. 주리의 예수 내 안에.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박원성님께서 청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재욱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이포요로 하나님의 창문님께서 청하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옹기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다시 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이찬구님께서 청하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훈제계란 프로젝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곡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8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의 기쁨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일 아빠 품으로 달려와 안기고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구하게 하소서.

0: 세 곡을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크루스웨이 성교합창단이었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상지곡의 음성으로, 그리고 이어서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CBS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이번 주가 확실히 휴가철이긴 하네요. 많은 분들께서 여행 이야기 보내주셨는데 이 휴가철에도 또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휴대전화 뒷번호 6707번. 예전에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곤 했는데 직업이 간병사여서 못 가고 이렇게 라디오로 위로받습니다. 보내주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는 연속으로 장시간 일할 때가 있고 쉬는 날이 있으니 감사하네요. 힘들 때가 많지만 일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감사 감사입니다. 하시면서 존영의 감사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준비했고요. 이어서 어묵희님께서 청하신 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김승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난과 사고로 희생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분노한 지구가 인류를 징벌하는 최후의 순간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구름과 바람에 사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기후 변화는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형태로 먼저 나타난다. 대멸종보다 훨씬 작은 충격으로도 많은 이웃을 잃을 수 있고 그것을 막아내고자 애쓰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북극이 다 녹기 전에 반지하 침수가 먼저 찾아온다.

곽재식의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한 사람을 돌보는 여러분이 지구를 지키는 영웅입니다.

가난한 자 돌보아주며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이현주의 음성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이어서 전승현의 찬양으로 네 병든 손 내밀라고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신예숙님,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시라고요. 올해는 엄마가 예쁘게 키워준 딸이 가을에 결혼하게 돼서 더욱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천국에서 많이 지켜봐 주세요 하시면서 어머니가 평상시 즐겨 부르던 곡을 청해 주셨어요. 나무에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크룩스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0: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떴다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화단의 바닥을 자세히 보면 작은 개미들이 부지런히 지나다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비교하면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존재지만 수많은 개미들이 오가는 곳엔 어느샌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뚜렷한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 우리 인생에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명한 길을 열어가겠죠. 오늘의 기도가 작다고 멈추지 마세요. 그 손길이 모여 예비하신 길로 가리라 믿습니다.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늘도 여전히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며 활짝 웃고 화이팅 합시다. 예, 아유, 힘이 나는 사연인데요. 예소랑 지기님,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부러라도 웃으면서 화이팅 하자는 이 한 줄이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예소랑 지기님의 신청곡. 같이 흐른 곡은 Take time to be holy, 너 성결키 위해.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폴리안님은요. 따뜻하고 은혜로운 목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위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김정희님, 눈뜨면 듣는 미나님 목소리와 찬양을 정말 사랑하는 79세의 권사예요.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예,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문자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조이 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입니다.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아이들과 평창에 휴가 와 있는데요. 산책하면서 방송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안개꽃님, 즐거운 휴가 보내고 오세요.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한이바람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합창으로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문자 뒷자리 4414 쓰시는 분은 이 시간에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광명에 사는 귀여운 손주 김건우가 엊그제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대전 유성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손주 건우의 건강과 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내 주의 보혈은 신청합니다. 4414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우리 손주가 와 있으니까요. 맨날 방학이면 좋겠죠? I hear thy welcome voice. 내 주의 보혈은.

날씨가 무덥습니다. 더울수록 사람들은 시원한 커피나 달콤한 팥빙수 같이 더위를 밀어낼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덥다고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탈이 나거나 장염에 걸릴 위험이 더 크죠. 아무리 덥다고 해도 차가운 음식은 적당히 먹고 오히려 몸을 보하는 보양식을 먹는 게 이롭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매일 습관을 좇아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면을 채웠습니다. 인생의 무더위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좋은 보양식은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강건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고향 임마누엘 교회 전담양 목사님의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세요.

오늘은 문득 집에 있는 화초들에게도 찬양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화초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느새 새로운 싹이 나고 자랐네요. 좋은 건 함께 듣는 거지요. 흙냄새가 좋아요. 9376님. 우리 9376님 댁 화초들도 이 곡이 마음에 들었겠죠?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김주연님 신청곡. 친정 부산에 내려와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의 폭염도 어마무시하네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940 더운데 땀 흘리면서 인천 승학체육공원에서 운동합니다. 이열치열이네요. 꽃다발님, 매일 출근 준비하느라 참여는 잘 못하지만 라디오 채널 고정하고 새벽기도 다녀와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네, 더운 날씨 속에 저도 우리 꽃다발님을 응원합니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대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게시판 채팅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기도가 공유됩니다. 세 식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 갖는 아침 시간이 참 좋아요. 세탁기 돌리고 찬양 듣고 요기도 하고요. 제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감사를 선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게 해주세요. 하늘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흐르는 찬송, 찬양곡들도 참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판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시는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이렇게 게시판 참여 함께 하시려면 핸드폰에 CBS 레인보우 앱이 설치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도 이렇게 레인보우 앱으로만 들을 수 있다는 거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 채널에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1부 끝곡은 에밀로 해리스의 If I Needed You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전주에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함을 선물하는 얼음길이 만들어졌대요. 주요 관광지와 산책로 곳곳에 놓인 대형 얼음 덩어리가 시민들에게는 작은 쉼표가 됐다고 합니다. 폭염에 얼음 몇 덩어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싶었지만 아이들은 신기한 듯 얼음을 만지며 웃었고 어른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춰 시원함을 느꼈다고 해요. 무심하게 툭 갖다 놓은 얼음 덩어리가 무더위 속 휴식이 되고 뜻밖의 선물이 된 거죠. 무더위에 만난 얼음이 반갑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반가운 사람,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0: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무더위에 우연히 만난 얼음 한 덩이처럼 시원한 기분 느끼시라고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의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7: 세라하임.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데슬의 유가라비, 샤데이의 스무스 오퍼레이터,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일부 듣고 계세요. 0299님, 회사 휴가 시작부터 알바 시작합니다. 휴가 끝나기 전날까지 열심히 알바하려고요. 열일하고 올게요. 주디, 휴가에도 알바하시는 거예요? 이 열정 어떡해요? 절대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쉬엄쉬엄 알바니까 그야말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도 잘 챙기고 그렇게 하세요. 로또마마님은 고1 자퇴하고 혼자 공부하는 둘째 혜원이 안쓰러울 때가 있다고 혜원이 아자 외쳐주셨는데요. 혜원씨 경찰대 준비하고 있다던데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그 모든 수고가 끝나면 한 뼘 더 성장해 있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혜원 씨 아자 외쳐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주말 아침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아바의 SOS.

시셀의 Summer Snow, 제주의 김상재님 신청곡이었고요. 리처드 막스의 Now and Forever는 푸른 마음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입니다. 9949님, 아이가 교회 수련회 가서 오늘 오는데요. 이른 아침 남편과 인왕산 드라이브 하려고 출발했네요. 오랜만에 둘이서 결혼 전에 했던 데이트하는 기분이라 좋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는 시간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 없이 두 분이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이제 돌아오니까. 즐기세요. 3911님은 구순의 엄마를 돌보다가 오빠에게 맡기고 2박 3일 여행 떠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모든 거 다 잊고 즐기다 가렵니다. 하셨어요. 우리 3911님도 사랑하는 엄마 돌보는 시간 마냥 힘들지만은 않으시겠죠. 행복하게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잘 다녀오세요. 9363님께서 날 더운데 사과밭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다고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신청하셨거든요. 미니맘님은 휴가라 충남 보령에 고추 따러 가신대요. 같이 들을게요.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그리고 유나예요. 비밀번호 486.

이승환 슈퍼히어로 9363님 신청곡이었고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 이어서 들으셨어요. 긴 백수 생활 끝내고 다시 출근길 즐거운 마음으로 화이팅하자 선미야 외쳐주신 써니님과도 두 곡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토요일 일부 듣고 계세요. 이번에는 제이슨 무라스예요. Life is wonderful. It takes a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토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대니얼 파우터의 베스트 오브 미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집에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7007님,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근로자가 모여 더위도 잊은 채 땀방울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주 반도체 현장입니다. 브루노 말스의 메리유 들려주시면 여기 청춘 남녀들과 수많은 근로자들이 고마워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셔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브루노 말스의 메리유 청주 반도체 공장으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더 리얼 그룹의 아이싱 유싱, 핑크 마티니의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 두 곡 들으셨어요. 스리알맨님 남편이 어디 라디오인데 이렇게 좋은 음악이 나와 하네요. CBS야 랄랄라 하던 윤주씨야 얘기해줬어요. 남편 코드가 주디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리알맨님도 저랑 잘 맞으시는 거죠? 홍천의 슈가님은 남편은 풀숲 예초기 돌리고 저는 화단 풀 뽑고 있어요. 이게 시골 생활에 거듭된 노동입니다. 그래도 좋은 아침 음악에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하셨네요. 예초기 돌리시려면 여기 팔까지 다 긴 소매 입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더우실까요? 고된 노동에 시원한 얼음 같은 음악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주말 아침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비욘세 싱글 레이디스 준비됐고요. 4107님께서 남편과 함께 들은 지도 어느덧 10년인데 주디에게 보내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주디가 전해드리는 4107님의 첫 신청곡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까지 이어드립니다.

0: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 7347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토요일 2부 듣고 계세요. 4299님 출근 때 가끔 들어요. 들을 때마다 이 방송의 컨셉은 행복한 오늘, 상쾌한 오늘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뭐지 이 언니? 하는 느낌도 너무 좋아요. 뭐지 이 언니? 가끔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용기 주는 주디 항상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 50대입니다. 언니 하셨는데 아이 그럼요. 멋있으면 오빠고 마음에 들면 언니인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감사합니다. 7104님은 락과 팝을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주디 어릴 때 꿈이 락커였다고 해서 그 얘기 듣고 주디스로 등록했습니다. 좋은 음악 많이 기대할게요. 제가요, 라디오 DJ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이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되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조금 지난 이야기도 다시 꺼내주시고 할 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주디스도 그런 느낌들 많이 느끼실 수 있게 저도 사연 소개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7104님, 락앤롤 감사드려요. 락 음악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대표 락커가 부르는 여행길 윤도현과 부가킹스의 노래 1505님 신청곡이고요.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2755님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위저의 Island in the Sun, 그 전에 하버드의 Clean and Dirty는 키라리님께서 이 노래 들으면 깨끗하고 청량한 기분이 든다고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0: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나요. 저의 빈자리는 CBS의 또 다른 에이스 하효진 아나운서가 빈 느낌 없게 가득 잘 채워줄 겁니다. 하효진 아나운서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일주일 잘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김윤주의 그대하는 아침, 이승철의 소리쳐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2: 홈픽!
11: 홈픽
1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